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테헤란로 센터필드에서 역삼역 쪽으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마무리 작업이 2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50분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남동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와 5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뒤로 하계분기점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뒤로 진천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순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유성우. 야, 배우 이름 같네요. 단어 그대로 보면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현상이죠. 참 예쁜 말 같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그 별이 비처럼 쏟아진다니. 말만 들어도 밤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망원경도 필요 없고 그저 고개를 들어 넓은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네요. 핸드폰은 눈에서 떼고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죠. 밤하늘에서 빛나는 유성은 사실 아주 오래전 혜성이 남겨놓은 작은 먼지와 잔해라고 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긴 시간을 지나 오늘 밤 우리 눈앞에서 아주 잠깐 빛을 내는 건데요. 그러고 보면 밤하늘의 한 반짝임 하나에도 참 긴 시간이 담겨있네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이야, 오늘 벼룬다고요? 좋네요. 우리 스튜디오에도 지금 별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 유성우처럼 팍팍 쏟아졌으면 좋겠네요.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홈쇼핑의 포크송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첫 곡,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여름밤 하늘을 수놓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아,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잘볼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주변에 불빛이 적고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 아, 불빛이 적어야 되는구나. 더잘 보인다고 하는데 당연하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제가 한번 몽골 갔을 때 별을 보러 갔는데요. 몽골도 이제는 이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을 보려면은 그길안 좋은 데를 몇 시간을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기에는 허리가 아파서 사양했는데요. 예전에는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밤하늘에서 심심치 않게 유성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재빠르게 소원 하나를 빌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빛 공해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밤이라도 우연이라도 유성을 만나면 손 하나를 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그럴 일 없겠지?

0: 햇빛이 너무 강해서. 아, 그리고 직접 하늘을 바라보기 어려운 분들은요,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도 한다고 하니까, 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잘못 찾겠고, 이게 긴가민가 한데, 이건 좀 뭔가 검증된 거잖아요. 좋겠다. 별 보러 가죠. 오늘 그 노래 나올 것 같으네. 적재 노래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형님, 현희PD님. 오늘 밤 유성우를 보며 우리 가족의 행복과 TBS의 완전한 정성화를 빌어야겠어요. 꼭 들어주겠죠. 소원을 비는 상상으로도 행복한 폭성 출석합니다. 감사드려요. 3983님, TBS의 정상화가 아니라 완전한 정상화라. 어떻게 해야 정상화가 되는 거죠? 매 프로그램 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뉴스 있고 PD들 막 그냥 넘쳐서 프로 한 프로에 두 명씩 매달리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행자 세 명씩 있고 그건 제가 좀 싫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상상만으로도 즐겁네요. 별을 보는 상상만큼이나. 예자빠빠님께서는 춘우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흘던 땀이 이젠 흐르지 않는 선선하고 바람 시원한 수요일 행복한 힐링 동행 폭송 출석합니다. 어제 송창기 선배와 작은 연습을 하나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바람이 술술술 불더라고요. 야, 시원하겠다 싶어서 이 집에 와서 잘 열지 않던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촥 맞고선 시원한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 보니까 뭔가 더운 거예요. 아침에 알람을 때까지 어쨌든 그러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창문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내려와서 바람을 맞고 있었는지 저는 바람을 맞지 못했습니다. 슬펐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 맞았어야 되는데. 결심했어요. 올해는 말고 내년엔 창문을 고치기로. 일산마창의 주님, 청년춘우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썰렁했는데 김현우 PD님도 썰렁하셨죠? 새벽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더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그 아침에 썰렁한 걸못 느꼈다니까요. 덥게 그냥 창문을 꽉꽉 닫아놓고. 김현우 PD요? 김현우 PD 지금 열날 거예요. 아마 지금 아마 썰렁하지 않을걸요? 엄청 더울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안 왔거든요. 지금 오면서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야, 오지 마세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지금 김현우 PD가 상황하시는 분들께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웬일이다 싶었어요. 아이, 천천히 오십시오. 노경래 PD님이 잘 해주고 계시니까요. 520사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봉산으로 동생들과 놀러 갑니다. 남편이 서비스로 운전을 해주네요. 뭐 원하시는 거 있나 보다, 남편분. 뭐 원하십니까? 방송에 글을 올려주시죠. 제가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춘의 폭성으로 3부요. 함춘호의 초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적인 소울, 그리고 블루스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국내 유일의 소울 뮤직 밴드, 소울 트레인. 야, 이름이 거창합니다. 멋있어요. 저 어릴 때 AFKN이라는 미군이 운영하던 방송 있었죠. 거기 틀어보면은 소울 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팀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건가? 그런 음악들을. 멋진 라이브 기대합니다. 음악과 이야기 잠시 후 3부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김현우 PD 문자로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고 제가 올려서. 그렇게 재밌지. 못됐나봐 내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어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선곡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문자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 현우 PD가 없을 때 여러분들 문자가 노는 게 재밌거든요. 아, 김혜지 아나운서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이야, 이 노래를 듣네요. 사랑과 평화, 달빛. 그리고 신지원과 뮤직파워의 커피 한잔 준비했습니다. 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에 함께한 함춘의 복송 밖엔 난리 났습니다. 유성우가 오듯이 인간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많은 분들이 계실 이게 그럴 일인가 싶을 만큼 현우 PD 왔습니다. 까치 한 마리 얹고 왔네. 일산마청해주님께서 춘호영님 그렇게 놀리시다가 늦잠 주무시고 지각하십니다. 김현우 PD님 늦었다고 급히 오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천천히 오십시오. 저희는 어디 안 가고 기다립니다. 현우 PD와 저는 비슷한 때에 차를 전기차로 다 바꿨거든요. 뭐 그러려고 한건 아니지만은 지하 주차장 꼭몇 층에 차를 대다 보면은 꼭제 오른 왼쪽에 차를 제가 가면 항상 왼쪽에 차가 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차를 주차하는 곳은 늘 자리가 비어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 자리 주차를 하는데 오늘 주차를 하는데 옆에 현우 피드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어디 충전하러 갔나? 그리고 쭉쭉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다 차를 다른 데 뒀나 보다.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깼다고. 그래도 무사히 살았네요. 푸른돈님께서는요, 유튜브 라이브 송출 필요, 현재 홈페이지에서만 나오는 중입니다. 하셨고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비교적 선선했던 7월과 딱 일주일 혹독했던 8월 초를 보내고, 멀어 보이던 가을, 성큼이라니. 그처럼 떨어지는 별을 보며 손을 빌지 않아도 문득 우리가 바라는 간절함도 슬쩍 다가오기를 하셨어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 나오죠? 저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도 하고, 단장하고 왔는데 안 보이는 걸로 하니까 참 답답하네. 답답하네는 현우 PD가 잘 쓰는 얘기입니다.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펄시스터즈 커피 한잔 할 때도 제 커피 한잔 마시러 나갔는데 보통 나가면 현우 PD가 인스턴트 커피 두 개와 컵두 개를 딱 들고 이쪽으로 하면서 저를 안내하는데 그거 없으니까 쓸쓸하더라고요. 안 되겠네. 당신의 빈자리가 크네요. 노경리 PD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예지아빠빠님께서는 파주에 저희 집 산마루 밑에 있어서 유성우가 잘 보일 것 같아요. 빛 공해가 없나요? 거의 빛이 좀 덜한가요? 저는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몽골 갔을 때 너무 기대를 했는지 별을 잘못 봤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 몽골도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 그 경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극심했던 더위가 한풀로 그려졌어요. 다만 태풍 찬흠? 찬홈? 태풍 찬홈의 남은 진로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날씨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잘 보시고요. 예상보다 태풍이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 태풍 주변의 동풍이 이곳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공기로 바뀌는 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안 되겠네. 태풍. 자, 덥게 하지 말자. 함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등줄기라고 불리는 산맥이에요. 책도 있죠.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제목. 이곳 어딜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태백산맥, 2번 로키산맥. 로키산맥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웅장함, 광활함. 로키, 우리나라 이름 같진 않네. 우리나라의 등줄기를 맞히는 퀴즈입니다. 어딜까요? 1번 태백산맥, 2번 로키산맥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요, 저희가 노래 두곡 준비했고요. 정답 아시는 분께서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집니다.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답 열심히 보내십시오. 송창식, 토함산, 그리고 정비조입니다. 7번 국도.

기분 좋게 동해국도를 한번 가봤습니다. 7번 국도. 우리나라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길이죠. 정민조 선배님 이 곡하실 때 살랑살랑 율동하시면서 노래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 이두 분이 방송하십니다. 모 방송에서 방송하시는데요. 그 일정으로 두 분이 어째 연습을 하셨어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깍듯한 선배 대접에 정미조 선배님. 송창기 선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배로서의 위엄? 몇살 차이인지 여쭤봤더니 한 3살 차이 된다고. 그래서요, 어떻게 되나요? 송창식 선배님은 앞이 8이고요. 정민호 선배님은 8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두 분께서 불꽃이라는 곡을 함께 하시는데, 와, 좋더라고요. 좋아요. 이두 분의 콜라보. 10월 16일 날 포천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합니다. MBN에서 녹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한번 방송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동이었습니다. 예자빠빠님께서 오늘 같은 날씨와 보사노부풍의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궁짝궁짝 어려워요. 조금 전에 7번 곡도 작년에 제가 정민조 선배님하고 어디에 가서 이 기타로 공연을 같이 했는데요. 어렵던데요. 7번 곡도 기타만으로 하니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우리 MZ세대들이 이 노래 참 좋아한다 그래요. 자전거 타고 쫙 달려가면서 듣는 이 노래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죠? 저 자전거 있는데 녹슬었겠다.

타야 되는데 탈 데가 없네. 자전거만 타면 얼굴이 뭐가 나더라고요. 푸른도님께서 일본을 지나 동해로 나온다는 태풍의 흔적이 7번 국도와 태백 산맥을 넘어 뜨거운 바람 말고 적당한 비구름을 서쪽에도 흩어주기를.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적당한 비구름을 서쪽에도 쫙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태백 산맥이었습니다. 로키 산맥 아닌가? 로키 산맥 좋은데. 자, 이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 산맥을 넣으면서 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팬 현상. 높은 산을 넘은 공기가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찬홈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 세력이 아주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지난주와 같은 극한 폭염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찬홈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찬홈아 부탁한다. 그 이름 정겨운데. 친구 이름 같은데. 찬홈이 잘 있었어? 너무 화내지 말고 살살 지나가자. 아, 지난주 같은 다이는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63님께서 1번요. 태백산맥입니다. 요즘 너무 덥다가 어제는 창문 열고 선풍기만 틀고 잤어요. 그런데 또 저어지나요? 유유 하셨는데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봐야겠죠. 4139님 제 마음입니다. 정답 2번 로키산맥. 찬우미가 로키산맥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저 아래로 돌아서 남방구를 지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로키산맥으로 갔으면 좋겠네. 아니지, 우리나라 동쪽으로 쫙 해서 비를 시원하게 내려면 좋겠습니다. 3983님께서 태백산맥만큼 수준 높은 함 퀴즈. 맞아요. 정답 1번 태백산맥입니다. 태백에 사는 친구와 며칠 전 연락했더니 태백은 아침에 춥다고 합니다. 지인이 보내준 옥수수 간식으로 먹으니 달큰하니 행복합니다. 춘영님 부러우시죠 하셨는데 저는 안 부러운데요. 배가 부럽다고 하네요. 배에서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병권아 옥수수 잘 먹었다. 고맙다. 3983님께 저희 방송국 주소 한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먹을 거에 인정사정 없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오늘은 한 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962님. 이야, 오랜만에 TV에서 들어보는데요.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시네요. 그런가요? 저희 그냥 실생활이에요. 꾸미는 거 없고요. 평소의 모습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현우 PD하고 얘기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소통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멋지게 하려고 꾸미지도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이 진솔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정답 1번 태백산맥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희가 선물로 답을 드려야겠지요. 2962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예요. 샵 0951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저희가 선물 준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다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선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석준 꿈을 찾아서 그리고 아침입니다. 소중한 사람아.

한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오석준 꿈을 찾아서 아침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아.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침이었습니다가 뭐지? 예, 아침이라는 듀오예요. 아침이라는 듀오고요. 유정현이라는 당대 걸출한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현경 씨가 합을 맞춰서 만든 팀이고 정말 멋진 음악하는 팀입니다. 저희가 9월 24일에 초대석으로 모실 예정이니까요. 아, 그동안 아침 궁금하셨던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84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춘호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느낌이네요. 노래 신청합니다. 바람기억 나얼. 바람기억의 나얼일까요? 나얼의 바람기억일까요? 나얼 아시죠? 예, 나얼이라는 가수가 부른 바람기억 신청해 주셨네요. 교통정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올림픽대로고요. 김포방향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추돌사고로 5차로가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순환로입니다. 성산방향이고요. 종암에서 기름 추돌사고로 3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하니까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울 때 이런 사고 나면 길도 막히고 본인들도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우 PD 차로 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현우 PD 한 곳도 없는데 벌써 2부라 3부를 맞이해서 좋겠네. 커피 한잔 합시다. 2부 끝곡으로 나올 바람기억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0: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여의 하류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탄천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수서나들목부터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안산분기점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이곳부터 순산단원까지 정체인데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와 작업하고 있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3: 함춘호의 폭송.

오늘 한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평화를 건네는 소울 음악의 영원한 클래식을 준비했습니다. 소울의 전설이죠. 마빈 게이의 1971년 걸작 What's Going On 입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곡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곡은 당시 베트남 전쟁과 사회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마빈 게이가 던진 절절한 질문이자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건 바로 전설적인 모타운 세션 밴드 The Funk Brothers의 연주와 마빈 게이의 보컬이 빚어내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베이스 라인과 감각적인 리듬, 풍성한 현악기 사운드 위로 마빈 게이 특유의 부드럽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얹히는데요. 화를 내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정하고 나직하게 대화를 청하듯 노래하거든요. 쉽지 않은데 말이죠. 노랫말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기해봐요 라는 간절한 고백이 흐릅니다.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기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눈빛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상처받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라는 걸 일깨워주죠. 지치기 쉬운 한여름의 수요일, 오늘 아침엔 이 노래의 부드러운 그루브에 마음을 맡기시면서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여유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빈 게이, What's Going On?

0: 만나고 싶은 사람, 궁금했던 뮤지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이야기부터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좋은 라이브까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춘호의 초대. 아, 부럽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모실게요. 한국적 소울과 블루스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아주 매력적인 밴드 소울 트레인. 이름부터 거창하죠. 이분들 들어오시는데, 자 먼저 한 분 한 분씩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곽경묵 씨.
1: 네, 안녕하십니까.
0: 기타 담당, 본인의 포지션은?
1: 예, 네, 기타와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포스라고 그러죠.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임윤정 씨.
2: 네, 반갑습니다. 임윤정입니다. 와,
0: 제일 실세이신 것 같습니다.
2: 아니, 그렇진 않고요. 약간 핵심 관계자 같은.
0: 담당 보컬 하시는 거죠?
2: 네, 리드 보컬.
0: 리드 보컬.

0: 콜. 네. 저는 아까 저는 매니저가 오셨는 줄 알았어요. 아주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딱 하고 계셨어요. 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반이시네요. 네. 예, 윤희나 씨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건반의 윤희나입니다.
0: 아, 제가 세 분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럴 일이 아니네. 이게 지금 그냥 라이브로만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이크 조금 이렇게 돌려주시겠어요? 본인 앞으로? 네. 네, 저. 말을 하기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좀 장애가, 예, 좀 장애가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아.
2: 많이 떨어요.
0: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여긴 철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정말 귀하게 모셨으니까. 우리 리드 보컬 임윤정 씨께서 대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밴드 소울트레인입니다. 네. 2008년 결성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팀이고요. 18년 동안 군 20년을 같이 하신 거잖아요. 네.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우리, 기타와 보컬의 곽경목 씨, 그리고 메인 보컬의 리드 보컬. 리드 보컬이라고 하니까 옛날 그 클럽 생각난다. 그때는. 지금 메인 보컬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리드 보컬입니다. 리드 보컬의 임윤정 씨, 그리고 리드 건반. 메인 건반 윤희나 씨. 소울 트레인 멤버분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있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잘 몰라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눌 거고요. 아, 그리고 TBS 앱이나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궁금한 점이나 노래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적 소울과 블루스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밴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일까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4: 네, 그냥 처음에 만들 때는 소울 밴드를 만들어 보자. 재밌게. 그냥 소울 옛날 60년대, 70년대 뭐, 아주 뭐, 펑키하고 이런 거 말고 되게 러프한 옛날 소울들 그냥.
0: 보통 음주 상황에서 그런 음악 많이 듣죠.
4: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좀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브라스들도 같이 합류하고 해서 많은 멤버로 이제 그렇게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0: 우리 경목 씨 그 마이크가 지금 멀리 네. 떨어져서 그런데 한번 예. 좀 더 마이크를 가까이 대보시면 네. 목소리가 너무 멋지셔서.
4: 아, 감사합니다.
0: 네. 저를 보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보내는데. 네. 왜 나를 보는 게 좋은데, 왜 그래? 그래서요. 이 11조를 네. 했는데.
4: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소울 커버곡들 위주로 이제 계속 클럽에서 공연하고 재밌게. 네. 그렇게 해서 결성이 되게 돼서 앨범도 내고 뭐 그렇게 18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0: 와, 10인조면은 살림 꾸리기가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요.
4: 네, 뭐 일단 한번 어디 가면 밥 먹고 뭐 그런 것만 해도
0: 그렇군요.
4: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0: 그렇군요. 우리 PD님이 들어오신 거는 지금 뭔가 상황이 우리
5: 함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4: 거예요. 알겠습니다.
5: 노래하실 때도 이렇게
4: 자기야 선배님을 뵈면서
0: 자기야 이렇게 예고도 없이 들어오면 나 어떡하니. 자, 특별 출연 김현우 PD였습니다. 그 앨범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블루스 소울과 블루스는 그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뭔가가 우리 희나 씨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울하고 블루스하고는 같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얼음이 네. 질문을 하시면
0: 네네. 네.
1: 뭐 같은 그 옛날 음악에서 네. 뭐 재즈에서 블루스 나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0: 배우셨구나. 배우신 분이네.
4: 서울예대 출신.
0: 아, 그래서 배우신 분이야 벌써 말씀하시는데 아, 그렇군요. 재밌었겠습니다.
4: 예.
0: 그 소울 트레인이라는 이름이 저는 아까도 여러분들 그 소개하기 전에 소울 트레인을 저는 미팔군 음악 방송에서 들었다 했거든요.
4: 예.
0: 어떻게 소울
4: 저도
0: 트레인?
4: 저도 어릴 때 AFKN에서
0: 예. 비슷한 세대네.
4: 아, 제가 한참
0: 아, 이제,

0: 아니 나 낮춰줘. 네.
1: 채널 저도, 2번 틀면 나오는.
2: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0: 아 어리시구나.
2: 저도 봤어요.
0: 자,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소울처럼 블루스처럼 자유로운 방 아, 네. 자유로운 방송이에요. 그렇게 해서 처음 10인조로 되었다가 10인조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지?
1: 네, 일단 지금 뭐 활동하는 5명 포리듬하고 싱어하고 그리고 그때는 브라스가 4명이 있었고요. 네, 퍼커션이 한 명 있었습니다.
0: 브라스 별로 할 일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같이 할 일이 있었을까?
1: 아니요. 근데 너무 재밌게들 그런 이제 레파토리들만 골랐고 아. 네, 1집, 2집은 브라스가 안 들어가는 곡이 없이 제가 편곡을 다 해서
0: 와, 네. 브라스가 매력 있죠. 네. 브라스가 힘이 있고
1: 네.
0: 아니 이거 지금 클럽 같은 공연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많이 했죠.
0: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며칠 전에 클럽을 다녀왔는데 물론 클럽에서는 잘 대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희도 한 8명이 9명이 내려갔거든요. 요 나누니까 아 이게 좀 많이 섭섭한 거 슬픈 거야. 그거 어때요? 그런 것들 클럽 같은
1: 그럼 뭐 이제 금전적인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냥 연주하는 재미로 하고 뭐 같이 즐기고 뭐 또 다른 밴드랑 같이 매칭돼서 뭐 그렇게 또 어울리기도 하고
0: 이 경복 씨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2: 그래서 이제 저 브라스 멤버들이 살 길 찾아서 떠났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0: 현실적이네요. 지금은 5인제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앨범은 그 진짜 몇 장을 발표하셨어요? 앨범은?
1: 2011년도에 1집 냈고요. 그리고 16년도에 15년도에 2집 내고 3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이제 있어서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가 올해 앨범 녹음 다 끝냈습니다. 3집 앨범.
0: 다 끝내셨어요?
1: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 아 10월 초에 아마 릴리즈 되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소울 트레인 우리 얘기하다가 우리끼리만 끝냈어. 그래서 거기 영향을 보고 받았다는 건가요?
1: 예, 예, 그렇죠.
0: 아,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들어봤어요 이랬는데 그 팀명을 어느 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1: 제가 그러니까 이 밴드 전에도 소울 트레인이란 밴드를 잠깐 했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제가 그 이름을 좋아하고 이제 그 프로도 좋아하고 해서
0: 네.
1: 그냥 소울 음악 할 거니까 소울 트레인으로 하자 재밌잖아 그래서.
0: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었으면 진짜 소울 트레인처럼 기차적인 기차처럼 보였겠어요.
1: 그때는 그렇죠.
0: 요즘도 공연은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1: 예, 클럽에서도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도 다니고.
0: 그 개인적인 단독 공연 같은 것도 경험이
2: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냥 네, 소울 트레인만.
0: 소울 트레인만.
2: 네.
0: 아, 소울 트레인으로 단독 공연은.
1: 아, 예. 자주 했죠. 11주년, 뭐 10주년 앨범 발매 기념 공연 뭐 해서
0: 진짜 팬들이 엄청 많겠다. 윤정 씨는 단독 공연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2: 아니요, 그렇지. 이 팀이 저의 단독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단독 공연은 저만.
2: 아, 네, 맞아요.
0: 아,
2: 솔로 앨범을 내셨어요.
1: 네, 전 몇 년도지? 18년도인가?
2: 17년도.
1: 네, 17년도에 제가 솔로 앨범 하나 내고 저만 단독으로 한번 공연한 적 있습니다.
0: 곽경묵이라는 이름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렇죠. 우리가 전화해서 뵌 적이 있나요?
1: 저는 많이 뵀죠.
0: 그래요?
1: 예. 네. 그 최근에는 제가 이광조
0: 네.
1: 공연 그
0: 예,
1: 이태원 한남동에서 할 때 그때
0: 네네.
1: 오셔서
0: 네네
1: 예, 두 분이서 하시고
0: 아 그때 밴드로 계셨어요?
1: 네, 저는 밴드 있었죠.
0: 아 그때 포지션이 기타?
1: 기타였죠. 네.
2: 노래?
0: 아. 기억이 나네요.
1: 예.
0: 아.
1: 저는 자주 뵀죠.
0: 죄송해요.
1: 아니, 아닙니다.
0: 근데 뭐.
1: 제가 인사를 제대로
0: 드렸어요. 소울 트레인 이름이 너무 멋져서 우리가 음악을 안 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 먼저, 라이브로 먼저 들어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 할 텐데, 첫 곡을 좋아라는 곡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 네.
0: 아, 이. 5인조 멤버인데 라이브로 3인조로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윤적 씨 혼자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 나 혼자는

0: 이집 타이틀.
1: 네.
0: 아, 앨범 제목은?
1: 세컨드 스테이션
0: 세컨드
1: 합니다.
0: 스테이션. 오, 자,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얼른 보고 오십시오. 이집 타이틀곡 좋아.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0: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코드가 간단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키나 씨, 괜찮으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1: 아,
0: 연주할
1: 저
0: 때.
1: 조금 건반 소리가 작게 들려요.
0: 아, 그렇죠? 아, 네. 네.
1: 제가
0: 알아서.
1: 올려야 되나요?
0: 뭐, 조금 올려보셔요. 조금 올려보셔요. 자, 예지아빠님께서 뭐죠? 창문 열고 드라이브 하는 대리만족을 노래에서 느끼네요. 오빠, 달려! 이 팀이 10인조로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누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2: 이제 저희는 그 클럽에서 따로 연주하는 밴드가 좀 있어서 계속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뮤지컬을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헤어스프레이라는
0: 아,
2: 뮤지컬이었는데,
0: 네.
2: 거기에 있던 밴드의 브라스 멤버들이, 형님, 저희도 한번 같이
0: 야.
2: 소울 음악을 하는 밴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걸렸다.
0: 잘
2: 그래서, 네.
0: 걸렸다. 니들 입 조심해라.
2: 그래서,
0: 함부로 내뱉는 거 아니다.
2: 제가 이제, 요렇게,
0: 걸었군요, 이렇게
2: 네.
0: 딱.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실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연습실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잖아요.
2: 그렇죠.
0: 연습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희나 씨?
1: 저희 회기동에 작업실이 있어서, 네, 지하에.
0: 지하에?
1: 네.
0: 회기동은 어느 분이 연구하고 있으셔서?
3: 뭐 아무도 없어요.
0: 네. 아, 그런데.
2: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긴 했는데,
0: 아, 당시에.
2: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저희가 자금 사정이 이제 넉넉치가 않았으니까,
0: 회기동이 지금 핫한데.
2: 그때 어떻게 굉장히 싸게 나온 방음
0: 연습실.
2: 장치도 다돼 있고, 뭐 권리금도 없고, 뭐 그런 연습실이 때마침
0: 몇 평이에요?
2: 꽤 넓은, 한, 요 스튜디오의 한 3분의 2 정도?
0: 그 동네 뭐또 다른 거빈거 없나요? 부동산 연구. 그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2: 예,
0: 계시는군요.
2: 지금도 거기 18년째 똑같이.
0: 아, 좋네요. 연습에 대한 부담감은 없겠다.
2: 예,
0: 그럼
2: 연습실이나 뭐 이런 부담감은 없습니다.
0: 앨범도 가능 낼수 있겠는데요? 녹음도 가능하지 않은가?
2: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거기 프리앰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녹음
0: 기관
2: 환경들이
0: 장비들이
2: 조금
0: 좋고.
2: 모자라서 녹음은 그래도 스튜디오 가서 그냥. 네.
0: 아껴요. 아껴서 해야지. 근 20년 가까이 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오래 롱런 할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멤버들 간에 이렇게 서로 잡음도 별로 없이.
2: 제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멤버들이 심성이 다 너무 좋아서
0: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건 아니고요.
3: 둘다 맞는 것
2: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0: 음악. 음악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군요. 저희가 현우 PD랑 저랑 약간 그 시티팝 좋아하거든요. 일본을 한번 공연을 보러 가려고도 하는데 일본 음악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약간 요런 계열의 음악을 좋아해요. 소울적인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좀 듣지 않으세요? 일본에서 반응 좋을 것 같아요. 일본 공연 가시나요,
2: 예,
0: 혹시?
2: 자주 갔었어요.
0: 반응 좋을 것 같아요.
2: 예, 뭐 다들 재밌어 해주시고 좋아하시고.
1: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완전 익숙해진 다음에 좋아하시죠.
0: 일본에서 안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좋아해. 소울 트레인이 안 좋아하신 거예요?
3: 처음에 처음 공연을 하는데 이제 저희 노래를 했어요.
0: 네.
3: 근데 관객분들이 뭐 박수도 안 쳐주시고 가만히 계신
1: 맞아.
3: 거예요.
0: 그 사람들 원래 그러잖아요.
2: 예, 일본분들 특징인 것 같아요.
0: 깜짝 놀랬죠?
2: 네.
3: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신나게 공연해야지 하고 공연을 했어요.
0: 네.
3: 근데 끝나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되게 많이 쳐주시고
0: 막 끝났다가 반응 없다가 끝나면 탁 치고 또
3: 네.
2: 맞아요.
3: 뭐 이렇게 박수를 유도해도 별로 이렇게 안 쳐주시고
0: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3: 끝나고 박수를 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공연에도 또 와주시고, 또 이렇게 앨범도 사주시고, 이렇게 뭔가 리액션들이 그런 쪽으로 오더라고요.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본의 음악 환경과 소울 트레인하고는 정말 잘 매칭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렇게 프로모션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2: 그런 건 특별히 없고요. 이제 그쪽 뮤지션들하고 친분이

0: 굉장히 많이 쌓여서, 예, 그래서 이제 그쪽 뮤지션 분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뭐 재밌게도 하고, 그렇게
1: 야,
0: 각,
1: 재밌을 것
0: 예.
1: 같아. 유기님께서 은혜로운 축복받는 느낌이에요. 행복해졌어요. 많이 우울했거든요. 소외되는 것 같아서요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자, 소울 트레인은 라이브 특히 페스티벌 같은 데에서 큰 반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페스티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해주시겠어요?
2: 처음 결성하고 그 1집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페스티벌을 한번 했어요.
1: 네.
2: 네.
1: 어느 페스티벌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2: 기억나죠. 2010년 지산밸리 락
1: 와.
2: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 그 미쳤어. 도레미 중에 미를 치는 페스티벌 중에 하나 있었어.
2: 그 당시에.
1: 그 당시에.
2: 네.
1: 와.
2: 근데 그때가 진짜 좀 추억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 소울체인 이름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때 이제 저희 앨범을 그 제작해주는 회사에서 약간 특별한 스테이지가 있는데 트리뷰트 밴드만으로 무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는 빅밴드니까 한번 어떤 뭐
1: 누구를 트리뷰트
2: 네, 뭐
1: 하겠느냐?
2: 소울 가수들 뭐
1: 네.
2: 트리뷰트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1: 제안을
2: 라고 네.
1: 해주셨군요.
2: 근데 그때 저희가 1집을 막 준비하면서 이제 경목 오빠가 저한테 김추자 선생님 노래를 많이 들어야 돼. 얘기를 해서 계속 김추자 선생님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외국 소울 밴드 하느니 그냥 우리는 김추자 밴드를 하자. 해서 김추자 트리뷰트 밴드를 했죠. 춤추자 밴드로.
1: 당신은 김추자님께서 다시 재조명되기 그 전에 아마
0: 예, 조금
1: 재조명되면서
0: 전.
1: 신중현 트리뷰트와 함께 김추자님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분의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랬었던 시기를 기억을
0: 네,
1: 하거든요.
0: 그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나오시고
2: 그러니까
0: 하셨어요.
2: 저희가 그때 40분 공연이었는데 40분 메들리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1: 야, 도레미를 많이 치셨네요.
2: 그때는 젊고 열정적이니까. 그래서 막 드러머가 연습하다 막 장염 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1: 40분이면 심했지.
2: 근데 그만큼 재밌었고,
1: 재밌었죠.
2: 네, 그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콘서트 하신다고 김차 선생님께서
1: 네.
2: 콘서트 하신다고 그래서 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본인이 나오셨으니까.
1: 아, 그래서 그만하신 거예요?
2: 네.
1: 아무튼 본인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춤추자 밴드는 좋은 레퍼토리를 하나 가지신 걸것 같은데요.
2: 네.
1: 그렇죠? 40분 동안 그 메들리를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때 경험으로 약간 메들리 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1: 메들리 해줘야 돼. 저도 그 당시 기억은 안 나는데 지산 락 페스티벌에 갔었거든요. 장필순하고 그 밴드들하고 같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검은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처럼 그러고 있잖아요. 막 그러고 쿵쿵 뛰는데
0: 무섭죠.
1: 그걸 느끼셨을 거
0: 네.
1: 아니에요. 어.
0: 그리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이제 무대를 했는데
1: 네.
0: 그때는 비가 진짜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사람들이 다 정말
2: 앞에서
0: 미쳤더라고요.
2: 기차놀이 하셨어요.
0: 예. 네.
1: 그때는 소울 트레인으로 가신 거잖아요.
0: 아니요, 그때도
2: 그때도
0: 춤추자로.
1: 춤추자
0: 네.
1: 밴드로.
0: 그때까지는.
1: 춤추자 밴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2: 기억하시려나요?
1: 아유,
2: 벌써
0: 오래되기도
2: 10년도
0: 했고.
2: 넘었는데.
0: 예.
1: 영상이 있겠어요? 어디에 있는가?
2: 아니,
1: 유튜브에
0: 영상이
1: 없어요?
0: 예, 없는 것
2: 흐릿한 영상밖에 없어서.
1: 누군가가.
0: 예. 저희도
1: 와,
0: 그때는
2: 궁금해요.
0: 동영상 찍을 생각을 못해서.
1: 팔수록 재밌는 밴드고 의미 있는 밴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돼지음악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계신 팀일 것 같아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3집 수록 예적공인데 3집 다 마치셨죠?
0: 네,
1: 녹음.
0: 녹음은 다 마쳤습니다.
1: 아직 앨범이 발매가 안된 거죠?
0: 네.
1: 앨범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너를 보면이라는 곡을 넣을 텐데 이 곡은 혹시 3집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0: 이 곡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싱글은 작년에 발매를 했어요. 따로 그냥 디지털 싱글로
1: 네.
0: 발매를 했는데 그 이정선 형님께서
1: 네.

0: 니네 이곡 한번 니네가 만들어서 편곡해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한번
1: 응?
0: 해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1: 아니, 누가 만든 건데?
0: 예,
1: 정선영님이 발표하신
0: 이정선 형님
1: 거예요?
0: 곡이에요. 예,
1: 아, 본인이
0: 발표하셨던.
1: 발표를 하셨는데,
0: 예.
1: 그걸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후배들을 업고 가겠다. 그런 거 아니야?
0: 그건
1: 야,
0: 아니고.
1: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야. 니들이 나좀 살려줘. 이 그런 거 같은데.
0: 니네한테 어울릴 것 같다고
1: 아이,
0: 하셔서.
1: 말을 새겨드려야죠. 그걸 그렇게 되시면 어떡해.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이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선 작사, 작곡인 거죠.
2: 네.
0: 네, 정선영님 작사,
1: 너를
0: 작곡이고.
1: 보면이고.
0: 원곡 제목은
2: 아픔.
0: 아픔이라는.
1: 아픔.
2: 그리고 저희 이 싱글, 이곡 간주에 하모니카를 직접 연주해 주셨어요.
1: 누가요?
0: 정선영님이요.
1: 그 지우세요. 그게 숟가락 얹는다고 하지, 전문 용어로.
0: 아, 저희가 부탁드려서.
1: 아, 지워. 지우고. 중간에 하모니카 솔로 정선영님 하모니카 연주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 될것 같습니다. 소울트레인 3집 수록 예정곡이고요. 제목은, 원곡은 아픔인데 제목이 바뀌어서 너를 보면.
0: 네.
1: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5584님께서 아, 너무 좋네요. 짜증과 더위가 날아갑니다. 파이팅 하셨고요. 액바톡사님께서는 베테랑의 느낌이 풀풀 나는데 애절한 감정으로 꽉 채워주기까지 하니 역시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푸른님께서는 상처 없는 이별이 어디 있으랴. 소울은 진실이라고 영원히 Soul never lies to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2: 실제로 저희 이거 곡을 주실 때 정선영님이 저한테 니네 싱어는 연애 좀 많이 해봤니?
1: 형수님한테 이른다네.
2: 아니 그래야 이제 곡을 좀
1: 형수님 정선영님이요. 예지아 팝빠님께서 이정선 선생님이 노래를 분양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노래 끝내줍니다.
0: 감사합니다.
1: 춘우형님도 기타로 숟가락 올려보라고. 이 양반이 지금 뭐예요 지금. 숟가락을 올릴 때 올려야지. 큰일 날려고. 소울트레인이라는 이름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앨범을 만들거나 할 때 좀 선곡이나 음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겠어요? 좀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좀 이제 일부러 뭐 그쪽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계속 그 밴드 생활하면서 이제 커버곡 몇 년 그 앨범 내기 전에 한 3년 4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 이제 곡을 쓰다 보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일부러 들을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그쪽을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아무래도 그 밴드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2: 아무래도 좀
1: 뭐 이것저것 만 할 순 없고
2: 그래서 오히려 그 소울같이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은 오히려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냥 여러분들 DNA가 그냥 소울 아니에요 지금? 그날 20년 가까이 했으면
2: 그렇죠.
0: 그렇네요.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행동 자체도 소울풍으로 하시는 거 아니야?
0: 아니 그렇진 않고 수수하고 항상.
1: 아까 페스티벌에서 메들리로 40분짜리 춤추자 밴드 네.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는데 두 곡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페스티벌처럼 두 곡을 다 연결해서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랑은 노래처럼 그리고 네. A 이 두 곡을 한꺼번에 같이 이어서 저희가 좀 듣고 짜투리 시간에 나머지 인사하면서 속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울트레인 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2: 네, 맞습니다.
1: 아, 요즘 이렇게 멋진 음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
2: 초대해 주셔서 너무
0: 감사합니다.
2: 감사하고 좋죠.
1: 저희 빈곤해요. 자주 나와주세요.
0: 불러만 주시면.
1: 컨텐츠가 없어요. 자주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울트레인 두 곡, 사랑은 노래처럼은 어디에 실린 곡일까요? 곡을 그것만 좀 알려주시죠.
0: 네, 2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1: 2집. 네. 그리고 A는?
0: A는 1집이요.
1: 아, 1집이죠. 어느 거 먼저 아시겠어요? 분위기상.
0: 분위기상 사랑은 노래처럼.
1: 그렇게 해서 네. 이해를 갈까요? 그러면은 두 곡을 춤추자 밴드 스타일로. 그럴 거 아닌가?
0: 네.
1: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노래처럼 그리고 A 시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괜찮아요?
0: 네, 너
1: 놀랬죠? 아침에 노래시켜서.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 아닌데 저희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아침 시간에 노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0: 와. 뭐 불러주시면 아. 새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1: 얼마 전에 올라온 영화 중에 가스인간에 수록된 곡이 오래된 곡이잖아요. 그 엘리 내 사랑이라는 곡인데 그 곡 앞서 하셨던 제목이 사랑은 노래처럼. 네. 그 비슷한 거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어? OST 안 실리나?
0: 아, 실렸으면 좋겠다.
1: 아,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엔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하고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시내 만리제로 공덕시장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 지날 때 제속도를 못 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는 양양 방면 차가 늘면서 덕수산패에서 남양주공소까지와 조양에서 동산 1터널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어제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00g 기준 1,0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85.3%가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시금치 한 단 400g에 8,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4,500원이 오르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어났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년 가까이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7월 기준 15세 이상 취업자가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1천 명이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청년층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4.2%로 집계돼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대출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 여신 잔액은 6조 4,10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으로 이른바 깡통대출로 불립니다. 5대 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 재산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정부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첨단 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미래 성장 동력 7대 씨앗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술과 공급망 등을 주제로 한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향후 정책 방향 보고, 관련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 여부를 조합의 결정에 맡기는 등 조합 관련 규제 두 건을 폐지합니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한 195호와 196호를 통해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개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조합이 사업장 여건과 검증 필요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때 불필요한 행정 절차상의 부담도 완화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습니다.

0: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1도, 습도는 43%입니다. 정오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아, 달라졌습니다. 입추 저녁 때부터죠. 오, 뭔가 좀 다른데 했는데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한낮의 무더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만 해가 질 무렵부터는 아유 견딜만합니다. 견딜만해요. 혹시 여름이 가기 전에 이건 좀 해야겠는데라고 약속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이건 꼭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새벽에 밤에는 조금이라도 나가서 걷자, 좀 뛰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골목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한강변에서 정말 복잡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라면 먹고 맥주도 마시고 한 번쯤 해보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름 그때는 상당히 좀 비장하게 계획을 짰던 거지만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것조차도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넘어갔다는 거 이런 게 좀 서러울 때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는 게 정말 재미없어라는 얘기가 입에서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못한 것들 한번 해보시렵니까?

0: 8월 12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옥쇼입니다. 매주 수요일 변상옥쇼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전매추 점심 대화 메뉴 추천은 정상근 기자고요. 이어지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이거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오늘 3부는 서울 25 직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시민들의 질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께서 직접 자기의 직을 걸고 인터뷰하며 답을 하는 주민소통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청장 장인홍 구청장을 초대했습니다. 구로구에 사시는 분들 또 구로구에 할 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옥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점심 대화 메뉴가 뭡니까?
2: 네, 첫 번째 점심 대화 메뉴는 부동산 트라우마입니다.
1: 부동산도 어려운데 트라우마까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춘추관장 계속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춘추관장 아침부터 지금도 화면에 막 뜨고 있네요. 참나. 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2: 예. 네, 뭐 그만큼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이 불법 개조된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1층 이 계단식 공간이 있는데 예. 이곳을 원룸으로 개조를 해서 여기에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임대 수익을 올린 건데요.
1: 그렇죠.
2: 김상호 관장은 이게 매입 당시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 전부터 개조가 돼 있던 공간이라고 말을 했고 본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 10년도 더 된 일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바로 네. 사표를 냈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2: 맞습니다. 논란 직후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징계 절차를 거쳐서 면직 처분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펫버스 주택 논란에 이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악재가 겹쳤고 또 세제 개편안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진 이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나온 것도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지금 아주 예민한데 네네. 하필 또 이럴 때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갖다 늘 살피는 것 같은데 어제 뭐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한 입장을 좀 분명히 했다고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근 야권과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중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이것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거나 누더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 일관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입법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변경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네. 그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예. 것이 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예.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윤철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또 당부하기도 예. 했습니다.
1: 반감을 갖는다가 아니라 엄청난 반감을 갖는다. 여기에 방점을 찍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탁 내놨어요.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그거는 뭐 여기가 엉터리고 저기는 잘못돼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고 막 들어오면 고치겠다 그러면 커봐 엉터리로 만든 걸 갖다 시인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고친다고 해야 되나 내놓자마자 고친다는 얘기를 하기도 참 난감하고 또 비판은 들어오는데 안 고친다고 버틴기면 그것도 고집부린다고 또 욕먹고
2: 네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엉터리인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고민이 잘 들어가 있던 말인 것 같았습니다.
1: 예. 쉬운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이거 말고도 뭐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2: 네, 그 어제 주목을 받은 국무회의 발언 중에는 이 경찰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1: 경찰?
2: 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네.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경찰청 쪽에 이 대책 마련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신속하게 건립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임기 내에 그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빨리 하자. 뭐 국회는 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기가 좀 과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집무는 마지막에는 세종에서 하겠다. 네. 그래요. 예.
2: 이게 뭐 법으로도 뒷받침돼야 되고 또 이제 개헌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1: 그렇죠.
2: 예. 네. 국회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네. 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켜봐야겠네요. 아, 경찰 사실 어렵습니다. 윗사람이 자기한테 아무도 간섭 못하게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예, 조심조심 실수 없도록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진짜. 경찰로서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해서 아무 탈 없이 이 개혁안을 성공시킬 것이냐. 아,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뭡니까?
2: 네, 두 번째 메뉴는 거침없는 가짜뉴스.
1: 아, 이게 어렵네. 가짜뉴스만 해도 심각한데 거침이 없으면 이게 또 오늘 방점이 막 찍힙니다, 형용사에. 네. 이건 아마 소년부 목사인 것 같군요.
2: 그 얘기입니다. 예.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소년보 목사가 미국 보수 기독교계 인사인 롬 맥코이 목사 그리고 예. 아들 손찬송 씨와 함께 그 앨런 잭슨 목사라는 사람의 이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년보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자유로웠던 대한민국이 좌파가 집권한 후에 급격히 좌경화됐다라거나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다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라거나 2030 세대의 70%가 정부 반대편에 서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자신이 그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것 때문에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호호. 근데 롬 맥코이 목사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9월에 부산에 와서 소년보 목사와 소년보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미 극우 기독교 연대를 만들고 갔거든요.
2: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아마 미국 가서 또 대접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대가는 품앗이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 종교 탄압에 걸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죠?
2: 맞습니다.
1: 예.
2: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해서 좀 놀랐는데
1: 예.
2: 이 소년보 목사는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산 교육감 재보궐선거 당시에
1: 예.
2: 이 보수측 후보를 불러서 뭐 얘기를 나눈다던가
1: 예.
2: 혹은 이제 저 종교인으로서는 이제 선거운동에 나서면 안 되는데
1: 안 되죠.
2: 예. 네,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1: 예.
2: 특히 이제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1: 예.
2: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예.
1: 그러니까 목사가 공식적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구를 뽑읍시다 누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2: 네.
1: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했다가 예전 같은 뭐 윤석열 정권에서 봐줬겠지 그렇지만 이번엔 걸린 겁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뭐 엄청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했군요. 진짜 거침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거. 예. 마지막 메뉴는 뭡니까?
2: 네, 마지막 메뉴는 파충류입니다.
1: 아, 파충류.
2: 네.
1: 뭐, 거대한 파충류가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2: 맞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1: 예.
2: 단지의 산책로에서 길이가 예. 1m에 달하는 대형 도마뱀이 돌아다녀서 이 주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 저 거기 맨날 산책하는 길 거기거든요.
2: 아 정말요?
1: 예, 예. 광교 호숫가 돌고 아파트 단지 돌고 그 위에 산 위에 있는 중앙공원인가 뭐 돌고 뭐 맨날 그러는데
2: 네네.
1: 그 근처들인데.
2: 네, 그 근처에서 지금 길이가 엄청 큰 대형 도마뱀이 나왔는데 이 발견된 도마뱀은 뭐 처음에는 이제 무랑 도마뱀으로 추정이 됐는데
1: 아 물왕 도마뱀.
2: 네, 이 도마뱀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 주인이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도마뱀은 나일 왕 도마뱀 종이라고 합니다.
1: 예.
2: 무랑 도마뱀이든 이 나일 왕 도마뱀이든 이 국제 멸종 위기 종 2급. 입니다. 사육을 하려면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1: 예.
2: 이 사람이 그 신고 절차를 밟고 지금 사육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 오호.
2: 게다가 이 나일 왕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좀 미약하지만 독성도 있어서요. 이 도마뱀이 출몰한 지점에 한 수십 미터 정도 거리에 도서관도 있고
1: 예.
2: 한 300미터 정도 거리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1: 그렇죠. 예.
2: 뭐 아파트 단지 아니다 보니까 뭐 예. 근처에 놀이터가 뭐 즐비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1: 예.
2: 아직 잡혔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300미터 거리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그 개천가를 따라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학원을
2: 맞아요.
1: 왔다 갔다 하는 거기거든요.
2: 네네.
1: 예. 어이구야. 근데 대한민국에 없는 것들이 요새 종종 출몰하는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에도 네. 이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소양천변에서 국제 멸종 위기종 1급인 샴 악어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악어가
1: 악어의 뭐 1m짜리 대형 도마뱀에
2: 네, 그렇습니다. 이 멸종 위기종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 하천에서 이 악어가 발견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운 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이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 등껍질에 이제 그 소원 그리고 소원을 빈 사람들 이 소원을 빈 사람들의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적은 네, 엄청 큰 거북이가 나타났거든요. 아니,
1: 교회 가서 기도를 하거나 절에 가서 등을 달거나 하지 거북이 등에다가
2: 보통 절에 가면 이제 기와장에 막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북이 등에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몸 길이가 한 30cm 정도나 되는 거북이였는데 이 거북이가 부산의 한 리조트 배수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거북이가 또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하는데요.

0: 참 악어가 택배로 왔다.
1: 택배로.
0: 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악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부 종,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좀 작은 종을 제외하고는 사육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심 속에서 뭐 고시원이나 뭐 일반 주택 등지에서 이 야생 동물들을 밀반입하고 키우다가 몰래 판매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14차례에 걸쳐서 200여 마리나 되는 동물을 밀수했고 이 중에 40여 마리가 멸종위기종에 해당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아파트에 가봤더니 이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외래 파충류는 뭐 생태계 교란은 물론이고 뭐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보니 또 규제와 또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예. 200여 마리를 밀수군요. 통관지에서 전혀 걸치지 않은.
0: 네, 밀수였습니다.
1: 예. 인터넷으로 이런 것까지 사고 팔고 하는군요.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든 대책들이 나오고 뭔가 좀 통제가 확실하게 돼야 되겠네요. 정상윤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0: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변상욱쇼 2부 순서입니다. 너넘버의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소개할 뮤지컬은 어떤 겁니까?
1: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인데요.
0: 엑스칼리버.
1: 뭐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0: 포스터 기억나죠? 검이 탁 이렇게 있고 예. 얼굴이 탁 이렇게 가려서 나오던 이런
1: 그 거야. 아도왕의 전설이 사실은 워낙 유명한 신화고,
0: 예.
1: 그렇죠. 이게 원래 켈트 신화에서부터 출발을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게 실제 색슨족과 켈트 민족의 브리튼에서 있었던 분투기가 반영이 됐다가 여기에 기사도 문학이 덧붙이게 되면서 재창작이 됐고 그 재창작된 문학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영화와 뭐 드라마와 이런 것도 만들어졌었죠.
0: 소설, 영화, 드라마 등등등 해서 뭐 쭉 열거하면은 아마 몇 페이지 넘어가겠죠.
1: 네, 사실 이게 2차 창작에 3차 창작까지 좀 넘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뭐가 원전이냐, 뭐가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지 이것도 사실 조금 모호한 작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줄기는 그대로 두고 자유롭게 창작자들이 덧붙이거나 덜거나 하더라도 크게 예. 무리가 없기 때문에
0: 예.
1: 이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이 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뮤지컬을 올라왔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아도왕의 신화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꽤 잘 보여준 작품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2019년 서울에서 처음 월드 프리미어를 한 다음에 21년과 22년에 공연을 했고요. 원래 올해 라인업에 잡혀 있었다가 예. 약간 재정비 문제 때문인지 일단은 예. 조금 미뤄진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예, OTT에선 보실 수 있습니다.
0: 자, 줄거리로는 평범한 청년 아더가 아마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1: 양아버지가 등장하죠.
0: 예, 예, 등장하는 예. 것 같아요. 바위에 꽂힌 그 전설의 검을 휙 뽑아버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새로운 이제 어떤 성장기를 거치는 거겠죠. 뭐.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도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아도왕 전설 했을 때 뭐 성배 탐색이라든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은 딱 청년 아더가 왕으로 등극하고 색슨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어떻게 이 땅을 지켜냈는지까지에 집중을 한 작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스위스의 그 뮤지컬이었어요.
0: 어허.
1: 그래서 이 뮤지컬을 라이선스 작품으로 수입해서 쓰려고 해봤더니
0: 했는데.
1: 뭔가 우리랑 정서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게 좀 그대로 가져오기 조금 모호한데 싶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EMK가 잘하는 게 재창작. 사온 뒤에 여러 가지 덧붙이고 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정에 맞게 바꿔보게 돼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랭크 와일드온의 음악은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야기는 조금 다시 만들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여기서 가장 재밌는 점은 결국 이 아더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네.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좀 모난 인물이에요.
0: 모난 인물?
1: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뭔가 처음 봤을 때 등장했을 때 왕으로서의 뭔가 품위나 품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욱하고 스스로를 약간 통제하지 못하고 좀 그런 성정이 불같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멀리 등장해가지고 너가 사실 왕이 될 운명이고 뭐라고 했을 때

0: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왕이 될 생각도 없고 그 내 자리도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장면으로 그래요? 시작을 해요, 초반에.
1: 아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슨 왕을 한다고 그래요?
0: 그렇죠. 뭐 네. 멀리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사실 너의 액터는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고 너는 우더 팬드라고 내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왕이 될 운명이 태어났고
1: 왕족이야.
0: 네, 그래서 너는 저 성검 그 천년 동안 바위 꽂혀 있는 검을 뽑고 브리튼을 통일을 하고 섹슨과 맞서야 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별로 되고 싶지 않은데? 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 되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멋지고 위엄이 넘치고 항상 저기로운 그런 아더왕이 아니라 저런 청년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왕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관객들의 감정이입하기에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어렵죠. 그렇죠. 어린 시절과 나이가 들어가는 시절까지. 거기다가 어리버리하고 승질도 나빴는데 갑자기 기품 있는 왕으로 커가는 걸 다 연기를 해내야 되니까. 자, 재밌습니다. 자, 엄청난 칼도 등장하고 판타지할 것이고 막 음악도 웅장할 것이고 이 작품의 뭐 이런 매력들 말고 진짜 매력은 그럼 어떤 거라고 보세요?
0: 제목이 엑스칼리버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검이다 보니까 엑스칼리버를 뽑는 순간 아더를 비웃었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왕이시여 하고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품 초반 보면은 제목처럼 이 엑스칼리버라는 검이 왕을 고르는 거구나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왕의 자질을 결정하는 건 검이 아니야.
1: 검이 아니야.
0: 엑스칼리버를 들고 안 들고가 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왕으로서 왕으로서의 충분한 그런 품위를 보여줬는지 자격을 보여줬는지 너의 자질이 중요한 거지 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점점 바뀌어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가면은 엑스칼리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1: 엑스칼리버 칼이 중요하지 않아요?
0: 그 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엑스칼리버가 없어도 아더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왕이란 자리가 충분히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신화에도 나오는 거지만 문학에서도 결국 기네비어와 충실한 기사 랜슬롯이
1: 있고, 예.
0: 바람을 피게 되면서
1: 둘이
0: 아더왕이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서 그래서 추방을 하게 되고 그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1: 거기서 나오는군요.
0: 그까지 나오는데 원래 청년 아더의 성정이었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자신의 형제나 다름없었던 랜슬롯이.
1: 그렇지. 완전히 둘만 믿고 살았는데.
0: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둘의 어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사형에 처한다든가. 뭐 어떤 극형에 처했을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고 추방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결국 그 이 작품의 마무리에 그 두 사람이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고 섹슨족을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1: 랜슬롯 입장에서도 야 저 정도 실력 가지고 뭐 제 인간 구실 하나
0: 그렇죠.
1: 이렇게 네.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점점 사람이 바뀌면서 왕의 자질을 보여준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랜슬롯도 처음에 그냥 나의 친한 친구 평범한 아더가 갑자기 검을 뽑고 왕이 된다고 하니까 묘한 질투감 같은 걸 느끼거든요. 내가 검 뽑았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던 것도 아닌가?
1: 나는 그보다 100배는 잘하겠다. 네. 뭐
0: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랜슬롯도 일종의 성장기를 갖게 되는 거죠.
1: 아, 랜슬롯도.
0: 네.
1: 재밌네요. 네. 그러면, 자, 문제는, 결국, 자기의 약간 치기 어린 또는 뭐 욱하는 성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고쳐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절친과 함께 또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더. 이걸 누구한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0: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고요. 당권이라는 칼을 뽑기 위해서 새 주자들이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 새 당권 주자 분들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대표를 결정하는 자질이 정말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엑스칼리버를 뽑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인가 싶지만 사실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대표라는,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라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도 내가 그것을 쥐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어떤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정치 되는 게 아니라
1: 예.
0: 내가 애초부터 그만큼 정치를 잘 해왔고 걸어온 길들이 똑바로 잘 되었다면은 그걸 지지자들이 평가해주고 당권이란 자리가 오지 않을까. 최근에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듯한 너무 민주당 전도대가 과열되어가지고 지지자분들도 서로 많이 갈등하고 예. 감정싸움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 전당대회라는 걸 하는지 당대표가 어떤 역할인지 무슨 책무를 이행해야 되는 자리인지 기억

0: 가시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1: 그리고 이 노래는 치열하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온갖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마구 달고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고 계신 지지자들도 네. 일부 지지자들도 함께 좀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나는 또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이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넘버는 어떤 곡입니까?
0: 네. 배우 카이가 부른 왕이 된다는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1: 왕이 된다는 것.
0: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가 고민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왕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기쁜 자리가 아니고 내가 권력을 누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무겁고 내가 이걸 감히 소화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왕관을 쥐겠다. 내가 그러면서 왕이 됨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고 내 게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결심하는 노래거든요. 결국 당대표란 자리도 왕관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예. 라는 점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1: 정치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결심도 대단해야 되지만 또 그만큼 겸손해야 되고 그걸 만든 사람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따르면서 가야겠죠. 카이가 부르는 왕이 된다는 것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장인홍 구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구로구 주민 여러분 또는 구로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할 말 있으시면 이리로 연락을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문자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게시판에 글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야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좀 미리 만듭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다 보니까 구로가 키운 그리고 구로를 키울 우리 구청장 딱 야, 제목 참 멋있다. 그래서 아니 진짜 구로가 키우셨어? 그랬더니 58년, 거의 60년을 그냥 구로에서만 사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돌갓 지나서, 네. 구로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네, 네. 돌갓 지나서 이제 전 기억이 없습니다만 부모님 따라서 네, 네. 왔고요. 초중고를 전부 다
0: 구로에서. 네,
1: 구로에서 다 마쳤고, 관내에 구로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1회 졸업생이고요.
0: 아, 구로고 1회.
1: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로에서 한 20여 년 가까이 또 예.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했고
0: 아, 예, 예, 예.
1: 그래서 또 시의원도 하고 지금 구청장 하고 있는데 한 60여 년 가까이 예. 구로에서 살고 있어서 구로의 지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0: 예. 야, 전형적인 지방자치가 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로구로 한 번도 안 떠날 수 있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가기도 하고 뭐
1: 보통은 이제 결혼을 기점으로 많이 이제 그렇죠. 이사를 가고 하는데 예.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0: 예.
1: 둘이 결혼해서 그냥 계속 그 구로에 살고 있습니다.
0: 예. 자 태어나서 철들어 보니까 이미 구로였고 지금까지 구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구로가 이제 저도 약간은 기억이 납니다. 기자 생활 막 시작할 때니까 영등포구에서 이제 갈라져 나갔고 네. 나중에 몇 개 지역은 이제 금천구한테 띄워주고.
1: 예, 금천구, 예. 구로구에서 분구됐죠.
0: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천구가 있고 이쪽에는 영등포가 있고 이쪽에는 양천구가 있고 서울의 남쪽의 서쪽입니다.
1: 예, 서남권이라고.
0: 서남권이라고 이제 얘기한.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듣고 싶었던 얘기는 눈에 확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로형 기본사회. 이 단어는 머릿속에 콕 박히더라고요. 야, 구로형 기본사회. 구로형 기본사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갔으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
1: 이제 구로형 기본사회라는 글자 그대로는 구로형은 이제 구로에 맞는 뭐 이런 거다.
0: 예.
1: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0: 예.
1: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0: 아하, 예.
1: 우리 공동체가 안전망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라고 이렇게 전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거는 당장 내일처럼 뭐 달성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야 될 방향과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첫 출발은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 지원을 도탑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냐
0: 네.
1: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부서 개편을 통해서 통합 돌봄 과를 만들었습니다.
0: 통합 돌봄 과.
1: 이게 통합 돌봄법이라 그래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해서 이렇게 예. 하는 건데요. 상당수 자치구는 대부분 팀 정도를 만드는데 저는 그보다 좀 큰 범위의 과를 만들어서
0: 예.
1: 보다 본격적으로 통합 돌봄 시대를 열겠다 이런 그 이 결단을 내렸고요. 그거 외에도 뭐 발달장애인들이 보통 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0: 예.
1: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발달장애인들을 배상 책임보험을 저희가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0: 예.
1: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해드리는 아하. 경우도 있고 또 요즘 대상포진 이야기가 많은데
0: 예.
1: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을 또 이렇게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요즘은 젊은 자녀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100일에 접종을 뭐 이렇게 하는데
0: 예.
1: 이거는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러한 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생활의 안전 분야 이런 모든 국민의 생활과 맞닿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철학을 좀 구현하겠다. 예. 그것이 아마 구로형 기본사회의 핵심 내용입니다.
0: 구로구 주민들의 삶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구로 스타일의 기본계. 네. 예, 또 그런 것들. 아, 기본사회계획. 예, 좋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구로 하면 다들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구로공단 이렇게 떠올리시죠.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사실 구로 지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권과 민주화 운동도 그래서 구로에서 의미 있게 성장을 했고.

0: 그런 점에서 구로구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합니다. 저도 구로구에 다 그런 일로 취재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산업화 박물관을 만드신다고 할 때 아, 그래, 맞아. 자부심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1: 그 어쨌든 이제 이 구로공단 이렇게 과거에 표현을 했지요. 지금은 예. 뭐 디지털 단지로 엄청나게 상전 백개처럼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정식 이름이 구로공단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구로니까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정식 명칭은 한국수출산업공단이고요.
0: 그렇죠. 한국수출산업공단.
1: 지금은 이제 디지털 단지로 이렇게 변모를 했는데 과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구로입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지난 역사가 사실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오히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지역을 좀 비하하고 좀 낮게 보는 그러한 관점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아이고.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고
0: 예, 예.
1: 사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이러한 우리의 지난 역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지고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0: 예, 예.
1: 그러한 정책적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산업화 박물관을 만들어서
0: 예.
1: 그 태백에 가면은 석탄 박물관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좋은
0: 예.
1: 곳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런 산업화 박물관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구나. 정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다. 뭐 이런 어떤 자부심들을 서로 가질 수 있는 예. 산업화 박물관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괜히 산업화 세대 그러면은 계층 간의 갈등 어떤 이런 문제로 비춰지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고 그 결실에 대해서 또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노소 세대가 뭔가 이렇게 함께
1: 네,
0: 융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뭐 산업통상부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좀?
1: 글쎄요, 이제 거기가 국가산업단지거든요.
0: 예.
1: 디지털 단지가.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비판적입니다만 땅만 나오면 팔을 팔고 뭘 건설하고 이래가지고 과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지역인데 공원이라도 하나 좀 만들고 이런 산업화 박물관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조금 제가 눈여겨봤던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0: 아, 있습니까?
1: 제가 꼭 제안을 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정부나 또 이런 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박물관 만드는 게 뭐 리조트 만들듯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1: 예, 예. 예.
0: 자, 남아있는 땅 있으면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을 듣고 구로구민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께 바라는 것 댓글 올려주십시오. 아, 버디제이님이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 그 제가 이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보통 구청장 되면 업무용 폰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데
0: 네네.
1: 저는 그거 안 쓰고요.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휴대폰 딱 그 하나가 모든 주민에게 공개돼 있습니다.
0: 다 공개돼 있습니까? 오.
1: 그래서 직접 바로 전화하면 소통할 수 있고요.
0: 예.
1: 물론 이제 제가 회의 중이나 못 받으면 바로 또 끝나고 콜백을 합니다. 그런 이제 뭐 휴대폰서부터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예로 들면
0: 예.
1: 보통은 이제 집행부인 구로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저는 그 예산 편성 권한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0: 예.
1: 실제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제안을 받고 물론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고 하는 틀이 있어서
0: 예.
1: 일정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각 부서에 다 할당을 해가지고
0: 예.
1: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렵습니다라고 하나하나 해서 그렇게 마련한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가 주민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처럼 예산도 직접 주민의 의견들을 직접 반영하고 또 그렇게 실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정책적으로 그렇게
0: 예.
1: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구로구를 이제 종종 지나다닙니다. 결국 1호선으로 따지면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따진다면은 쭉 해서 저쪽에 성공의 대가 있는 그쪽까지
1: 네, 온수역
0: 온수역까지 쭉입니다만은 구로역 엄청 붐비죠. 왜?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글바글 붐비는 지하철역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거죠. 신도림역 구로.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해요. 맨 처음에 공단 지역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가, 공업 지역으로 사람 사는 데는 아직 이게 뭐

0: 뭔가 교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주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1: 그러니까 아침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 지역에 보면 그 지벨리 아까 디지털단에 예, 출근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은 구로에 사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지털단지 주변이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그러한 배후 지역으로 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대표적으로 가리봉동인데요. 예. 지금 이제 재개발 이 일정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주변이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곳으로 이제 배후 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면 예. 디지털단지에 직장을 가진 젊은 층들이 이사 와서 살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거기에 학교를 보내고 예. 뭐 이러한 어떤 그 이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가리봉이 재개발이 거의 본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0: 5년 정도 예, 예.
1: 아마도 디지털단지 직장을 둔 분들이 구로로 이사 와서 바로 옆에 직장도 다니고 여기서 살기도 하고 아유. 상권에서 소비도 하고 예. 학교도 보내고 뭔가 이러한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0: 내놓으실 때 1호 공약이 도약하는 구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갖다가 얘기하셨는데 이제 속도가 붙겠군요.
1: 예,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택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0: 지원단. 예.
1: 그래서 주민들이 잘 궁금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가서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좀 더 속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주민들하고 적절히 소통하고 좀 속도를 내고 관해산 행정 그 처리 절차를 예.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자, 뭔가 이렇게 관이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늘어지면 이제 주민들이 네. 이제 약간 불만과 짜증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하다 보면 규모가 작은 것들은 구청장이 알아서 착착착 구의하고 손발을 맞췄고 하면 되는데 이게 위에 올라가서 뭐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 아니면 광역에다가 허락을 또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좀 자치구로 좀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1: 이게 이제 같은 기초단인데요. 지방의 시군구의 그 이 자치단체장은 도시계획 권한이 있습니다. 예. 서울 25개 구의 구청장들은 같은 기초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권한이 없습니다. 예. 시장님께 예.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치구에 위양해달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법 개정도 일부 필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에서 여러 군데 25개 구에서 도시계획 심의 안건을 내면 예. 좀 이게 정체돼 있고 해서 제대로 심의가 안 되거든요. 예. 한번 밀리면은 6개월, 1년 기다리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세대 좀 규모가 작은 부분들은 자치구에 위양을 해주면 예.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지역의 실정은 지역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0: 그럼요. 예.
1: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오늘 아까 오전에 서울시의 구청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런 제안들을 서울시와 또 국회에 좀 하자 이런 결의가 좀 있었습니다.
0: 자치구에서 올라오면 시장이 다 뭐 알 수도 없는 거니까 옆에 뭐 자문위원단 같은 게 있겠죠. 자문위원단 해봤자 또 뭐 교수님하고 몇몇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지역사정을 사실 잘 모르는데 또 시장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 있으면 더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0: 예.
1: 그런 기술직 파트죠. 토목 건축, 뭐 도시계획 예. 이런 분야의 공무원들은 서울시와 자치구와 교류를 합니다.
0: 아.
1: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자치구에도 오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0: 예, 예. 그러니까
1: 서울시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예.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뭐 지하철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차량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 아마 철도교통관제센터 같은 것도 거기 있고 아주 그 구로가 핵심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상 철도가 있고 차량 기지가 있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지역이 반으로 쪼개진다거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빙 돌아가야 된다거나 뭐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구로구로서는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적당한 자리를 옮기는 건 수건 사업이시죠.
1: 구로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 구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0: 예.
1: 어떤 그로 인해서 지역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에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채택이 돼서 추진이 되다가
0: 예.
1: 광명 시민들 이적 그 대상지죠. 반대로 이제 무산된 바 있습니다.

0: 참 안타까운 사안인데요. 그래서 광명에 이제 그 지하철 역도 몇 개 만들고 예. 이렇게 하다가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주민들 한 3만여 명 넘는 서명도 받고 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민 대표단과 함께 직접 만났습니다.
1: 아, 만나셨어요.
0: 그래서 이제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걸 꼭 넣어달라.
1: 넣어달라.
0: 간절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예. 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1: 아, 예, 예.
0: 저희 구로가 경인선, 경부선이 다 지나가는 그 구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지하화를 하게 되면 차량 기지를 제대로 둘 수가 없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요 사업과도 같이 연계해서,
1: 연계해서.
0: 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자, 경인선 하면 이게 1900년대가 아니라 아마 1890몇 년쯤에 만들어졌을 철도이기 때문에 다 지상화돼 있으니까 이 땅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아마 삶 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하로 다 집어넣고 집어넣고 근데 이걸 갖다 각각 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0: 예.
1: 거죠.
0: 예. 어차피 이제 전체 국가 철도망 계획에 관계된 부분이라 이게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발표를 국토교통부에서 앞두고 있는데
1: 예.
0: 거기에서 이제 반영,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차량기지 전 지하와 철도 지하 문제 등등등.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이 재선이십니다. 지난번에 재보궐로 해서 잠깐 하셨고 이번 이제 재선이신데 아마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구로사랑 상품권을 엄청나게 확대 발행하신 거가 신문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 기억나요?
0: 구로사랑 상품권이 지역 화폐입니다. 예. 제가 작년 보궐선거로 취임할 때에 대폭 또 증액을 해서 그 발행액 기준으로 90억 정도로 아마 전임 청장 시절에 이제 예정돼 있던 거를 제가 예. 200억으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는 280억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페이 쓰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요.
1: 예.
0: 요거는 살 때 이제 할인이 되고 5% 할인되고 그것을 소비를 하면 또 5%가 페이백으로 돌려지는 예.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구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도 있고 결국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이제 이 소비 촉진과 예. 경제 활성화를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또 하나 시행하는 정책이 뭐 저희 구로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골목형 상점가.
0: 네, 골목형 상점가로 한 20곳, 30곳이 이제 상가가 이렇게 상인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데
1: 예, 예.
0: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 예, 예. 상품권이 있죠. 보통 네네. 종이로 만들어진 거.
1: 예.
0: 그거는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리 지정이 되면 거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1: 아.
0: 요즘은 젊은 층들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서
1: 네네네.
0: 요것도 이제 살 때 좀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 구로구가 17곳이 지정이 됐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다 보면은 젊은 층들이 그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와서 소비를 많이 한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1: 예.
0: 그래서 어쨌든 구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1: 예.
0: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1: 예.
0: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 네.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공약 이제 내걸으셨던 걸 갖다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서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데 실제로 구정에 이제 임하시면서 예산 같은 것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공약은 내가 꼭 이행하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으시겠죠.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0: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하나의 공약을 다 이행하겠다라는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뭐 요거 요거 요거는 꼭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총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구청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예. 노력하는데 효능감 있는 구청장.
1: 효능감.
0: 당신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뭐가 나아졌고 뭐가 예. 편리해졌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1: 예.
0: 핵심적인 거는 제가 이제 지역을 늘 이렇게 선거운동하듯이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주민들은 야 우리 동네 동장보다 구청장 얼굴 더 자주 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주민들 만나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1: 예.
0: 사소하고 또 뭐
1: 그렇죠.
0: 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1: 예, 예.
0: 그것에 대해서 저는 꼭 피드백을 드리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 구청장한테 얘기하니까 뭐 되든 안 되든 피드백이 오고 되더라. 뭐,
1: 예, 답을 하더라.
0: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이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효능감은 큰 어떤 사업들을 잘하는 것도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1: 예.
0: 이런 효능감 있는 구청장 이런 것도 중요하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하나하나의 작은 약속이라도

0: 제가 꼭 지키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아, 뭐 약속 안 지키면 전화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전화 거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장인홍 서울구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정화의 티오로즈 변상욱 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나서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이곳을 조금 지난 지점부터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호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와 홍제램프 구간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성산램프부터 정체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고인돌 휴게소 부근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는 2km 구간 막힙니다. 이후로 운산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부근 밀리지는 않지만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목포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우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 보려고 천리길도 만리길도 걷고 또 걸어야 됐죠. 한양으로 올라가던 선비들이 꼭 챙겨 다니던 게 고소한 누룽지였다고 합니다. 먼 길 가면서 지치지 않게 꼬독꼬독 누룽지를 씹으면서 발걸음을 아마 재촉했겠죠. 어느덧 일주일의 절반 지나고 있는데요. 선비들의 보침 속 누룽지처럼 우리의 힘든 일상을 버텨주게 하는 든든한 양식.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뭐 영화 한 편, 책 한 권, 친구와의 만남, 마음에 품은 꿈, 어떤 것도 좋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그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마마무 음오아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문나연 팀장님과 구인선 팀장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이제 그 오프닝 때 일주일이 이제 절반을 지나가면서 힘든 일상을 예, 우리의 좀 버거운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 번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나영 팀장님하고 구인선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걸로 좀 위안을 용기를 얻으실까요?
1: 저는 사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예. 친구들과 함께 수요일쯤에는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왔다 수요일까지 이렇게 예, 예. 위안을 삼습니다.
0: 괜찮네요.
2: 예. 우선 저는 이제 사는 곳이 아차산과 용마산 이어져 있는 곳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네, 용마산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퇴근 이후에 낮에는 너무 태양볕이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산 근방으로. 예. 그래서 이어폰을 그냥 딱 꽂고 네. 한 30분 정도 그냥 음악만 딱 그냥 오로지 예. 집중해서 듣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잡생각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1: 그렇겠어요.
2: 그 시간만큼은 그냥 오롯이 나만의 시간. 그러면서 머릿속도 정리가 좀 되고
0: 막 정상까지 등반이건 아니어도
2: 그 주변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그것도 하시고.
2: 그렇게 되면은 내일도 한번 또 해보지 뭐 이런 기운이 좀 많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0: 예.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매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온갖 금융 정보들을 다 속속들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 그 두 분의 말씀은 또 우리의 일상에서 큰 보탬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조언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천효진 PD가 밖에서 말씀 들으시면서. 용마산 전경을 또 딱 검색을 해봤네요. 예. 용마산 정상에서 이게 바라본 야경인가요? 근데 뭐 산책로도 잘 돼 있지만 등산로도 엄청나게 폭포공원이 또 중간에 있나 봐요.
2: 거기가 산책로입니다.
0: 쭉 이어지는 산책로구나. 예. 요즘 뭐 서울 숲길도 그렇고 주변에 공원 산책로 이런 게 너무 잘 가꿔져 있어가지고 우리 구인선 팀장님 같은 방법으로 또 일상에 지친다 싶을 때쯤 용기를 한번 얻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받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우물정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졌네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0.1%포인트 하락하면서 넉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 8천 명 줄어서 25개월째 감소했고요. 건설업도 5만 7천 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폭은 2021년 1월 이후 가장 컸는데요. 국가데이터처는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늘었습니다.

줄면서 실업률도 상승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들은 모의 거래 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에 앞서서 모의 거래를 꼭 해봐야 됩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소 1시간씩 5거래일 동안 모두 5시간 이상 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장내 파생 상품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의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번에 확대되는 건데요. 다만 전문 투자자와 법인 또 외국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 때 내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항공 고객 100여 명의 항공권 예약 정보가 한때 네이버 검색창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네이버 검색창에 제주항공이나 특정 편명 등을 입력하면 일부 예약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색창에서는 여권 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검색이 됐지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여권 번호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항공은 한 1시간 정도 노출이 됐고 문제를 확인한 직후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해서 이틀 뒤인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사실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고객들에게 여권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의 보상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시죠.

0: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또 어김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해보죠.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출동해볼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네요. 어떤 얘기로 오늘 얘기 나눠보는 겁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분 종신보험, 갱신폭탄 피하는 똑똑한 리모델링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이나 이제 유지한 이제 정성 때문에 손뜻 이제 손대기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요. 기존 보험에서 꼭 가져가야 할 것과 과감하게 덜어낼 것을 좀 구분을 하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장 구조를 짜는 법을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특별히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 귀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46세 직장인입니다. 아내하고 맞벌이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아들내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됐을 때는 참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보험이라시는 저희 친한 형님이 종신보험권에서 그걸 가입했습니다. 사망보장은 물론이고요. 암, 뇌, 심장 관련 특약도 같이 든든하게 준비했었죠. 가입 당시에는 월 25만 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뭐 가족을 위한 거다 생각하고 그동안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험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훌쩍 올라있더라고요.
2: 어머 여보, 당신 보험료 20몇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 고지서 보니까 35만 원이 넘는데? 아니 이거 뭐야? 계속 오르는 거였어?
1: 아, 그게 이번에 갱신 주기가 돌아와서 그래. 참, 근데 이거 나도 25만 원일 때는 딱 낼만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올라서 35만 원 되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하네.
2: 아우, 그니까 지금은 어찌어찌 버텨도 나중에 우리 은퇴하고 월급 끊겨도 이 갱신보험료는 계속 오를 거 아니야. 여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싸고 더 안 오르는 보험으로.

0: 갈아타자. 내가 당장 알아볼게.
1: 아, 이거 친한 형님이 신경 써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좀 갑자기 또 해지를 해. 형님이 아직도 명절 때면 비싼 과일도 한 박스씩 꼬박꼬박 계속 보내주시잖아.
0: 어머어머 기가 막혀 진짜. 보험을 당신 의리 때문에 갖고 있어? 사과 한 박스가 문제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중요하잖아.
2: 아내의 이런 하소연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 아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은퇴하면 수입이 없어지고 연금도 부족할 텐데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또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요. 그동안 오래 관리해주신 저희 형님과의 관계도 있어서 쉽게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유지한 이 종신보험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감수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긴급출동 머니119의 사연은 46세 직장인 경기도 화성에서 하시는 처음에 가입하실 때 상황은 저희 뭐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 있나 본 종신보험이 앞으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처음에 가입했던 것보다 또 돈이 올라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아내한테도 지금 구박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3: 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보험료에 대한 구조인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을 좀 볼 때요. 월 얼마를 내고 있느냐 이것만 사실은 많이 좀 판가름을 하시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냐. 예. 이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2: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사연자님의 경우에서는 10년 전에 가입 당시에서는 월 25만 원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 있지만
2: 예.
3: 현재는 이제 갱신돼서 보험료가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음흠. 그래서 월 35만 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 건데요. 가입한 특약 대부분이 다 갱신형으로 음흠.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2: 예. 갱신형 보험은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들 짚어 주셨지만 아직 조금 개념이 명확히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 네, 좀 쉽게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갱신형 보험은 사실 월세랑 좀 비슷한데요.
2: 아하.
0: 우리 처음에 월세 좀 저렴하잖아요.
2: 예.
0: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주변 시세와 상황을 반영해서 월세를 다시 정할 수가 있죠.
2: 네.
0: 보험도 사실 비슷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시점이 되면 나이 증가와 질병, 발병 위험 증가가 반영돼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 예.
0: 반대로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조금 더 내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가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보장만 받는 예.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2: 그렇군요. 갱신형 보험은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까?
3: 네, 우선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갱신형 특약 보험료가 약 한 10만 원 정도를 좀 차지하고 계셨거든요.
2: 네.
3: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인상률과 상품과 이제 개인 조건에 따라서 좀 인상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2: 네.
3: 만약 앞으로 10년 단위로 보험료가 또 한 번 오르고 두 배씩 증가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2: 네.
3: 사연자님의 경우에서는 56세 때 2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이 좀 될 수 있고요.
2: 예.
3: 66세 때 40만 원, 76세 때 80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3: 결국에는 86세까지 내가 생존하고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총 납입 보험료가 약 1억 8천만 원까지도 달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법이 좀 생기는데요.
2: 예.
3: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험료가 가장 필요한 시기 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 이후에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음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사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예.
0: 우리 40, 50대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죠. 하지만 60대 이후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기에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은 나를 지켜주기 위한 준비인데 사실 오히려 보험료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

0: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왜 그렇게 초반에 강조를 하신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오늘의 사연자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46세 직장인

0: 사연자 부분은 이제 46세셨고 이제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0년에서 15년간은 가족의 이제 경제 안정을 위해서 특히 좀 이제 사망 보장은 필요한 시기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이 되는 대신에 보험료 부담이 가장 좀 큰 상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이제 사망 보장 자체가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 예. 근데 또 하나 고민이 되시는 지점이 이제 종신보험을 10년 동안 유지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도 이거 괜찮나 싶으시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싶으시고 갈등 중이신데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2: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10년 동안 낸 보험인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닌가요?
1: 맞아요.
2: 라는 부분인데요. 예.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은 무조건 기존 보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서 가져갈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연자님의 경우도 기존 보험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고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예. 이제 뭐 머니특별시 시작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희 그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은 보험 리모델링 개념이 딱 들어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험 상품 하나 들어놓고 이거를 해지하고 다른 걸로 아예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유지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에 사망보장이 1억 원까지 돼 있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2: 네. 1억 원 사망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우리 부족해진 5천만 원은 별도의 정기보험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1: 그 똑같은 사망보장 상품으로 종신보험 그 상품으로 1억 원 보장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는 보장 내역을 감액했는데 나머지 5천만 원 그럼 어떡하냐? 별도의 정기보험으로 보완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종신보험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네, 우선 정기보험 또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에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평생 사망을 이제 보장해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해 있고요.
1: 예.
0: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또는 60세까지 또는 70세까지 80세까지 이런 것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좀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 이제 자녀가 경제적으로 당연히 독립하는 시점까지가 이제 사망 보장이 필요한 시점인 건데
1: 예.
0: 만약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동안 가장에게 좀 문제가 생긴다라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생활비와 또는 교육 자금이 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또는 자녀가 경제적인 독립을 한 이후에 젊었을 때와 같은 이제 큰 보장, 사망 보장이 꼭 필요한가? 이건 좀 아닐 수 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에는 정기보험으로 당연히 집중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좀 확보해 두시고요.
1: 예.
0: 불필요하게 이제 평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는 좀 조정을 좀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1: 그랬군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일부를 정기보험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 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2: 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의 나이, 건강 상태, 보장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1: 예.
2: 같은 사망 보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5분의 1,
1: 오.
2: 많게는 10분의 1 수준까지
1: 우와.
2: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2: 이번 사례에서도 종신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5천만 원 사망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정기보험 보험료는 약 15,000 원 수준으로 네, 설계를 해드렸고요.
1: 예.
2: 즉 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확보한 셈이죠.
1: 그렇구나. 이게 차이가 크네요. 보험료 차이만 해도. 사망 보장 내역은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러면 또 앞서 설명 중에 잠깐 나왔는데 암, 뇌, 심장 관련 질환 평생 필요한 건강 관련 보장은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주셨을까요?
2: 기존 보험

0: 에는 암뇌, 심장 관련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갱신용으로 구성되어 아하. 있었다는 점이고요. 예. 특히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평생 가져가야 하는 핵심 보장은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의 경우도 기존 갱신형 특약 중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험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1: 네, 우선 새롭게 이제 구성한 건강보험인 같은 경우에서는 월 9만 원대로 준비를 좀 도와드렸는데 예. 보장 내용은 여기서 이제 암진단비 2천만 원과 그 전에 없었던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네. 거기에 이제 3대 질병에 대한 이제 치료비 관련 보장까지도 준비를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2: 진단과 치료.
1: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보험은 이제 진단금 한 번만 딱 받고 끝나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커버를 좀 해드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예. 리모델링 과정을 쭉 한번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과 비교하면 보장 내용도 이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구성을 해주시면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나요?
0: 10년 전 보험과 현재 보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일부 질환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새로 가입한 거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폭넓게 넓혀드렸고요. 네. 심장 역시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중심의 좁은 보장보다 협심증과 그다음에 부정맥까지 심장질환 전체를 폭넓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2: 예. 이번 리모델링 통해서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종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조는 이제 종신보험 사망보장 1억 원 그리고 갱신형 건강특약을 포함해서 현재 보험료는 3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갱신형 구조였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변경 후에는 첫 번째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우선은 감액을 좀 도와드렸고요. 예, 예. 둘째 부족한 사망보장은 다시 채워드려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정기보험 5천만 원으로 보완을 다시 해드렸고 예. 셋째 갱신형 특약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통해서요. 9만 원대의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새롭게 추가해드렸습니다.
2: 네. 보장구조는 이렇게 개선해 주셨고 자 이제 최종장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보험료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1: 네, 기존에는 월 35만 원 이상 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는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제 좀 월 보험료를 낮출 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월 15만 원 정도의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되셨는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당연히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계속 유지되는 구조로 변경을 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 그게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는 더 커지는데요. 기존 구조대로 유지를 한다면 80대까지 보험료 부담이 이어져서 약 2억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갱신형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총 보험료를 7천만 원대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 1억 3천만 원 이상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2: 예.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46세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쭉 따라와 봤습니다. 기존에 월 35만 원 넘던 보험료가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정도로 대폭 내려갔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꼭 필요한 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 좀 부족한 보장이다 싶은 것은 정기보험으로 새롭게 보완이 됐네요. 갱신형 건강특약 사항들은 정리가 됐고 암, 뇌, 심장 관련 꼭 필요한 우리에게 그런 보장들은 진단, 치료까지 알차게 구성을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비갱신형 중심으로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뭐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점점 완벽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아마 대만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도 내 보험 한번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의 좋아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다음 일찍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보험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문나영 구인선 두팀.

0: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우물정 0951번으로 전해주시고요. 6010번님이 교통상황 제보를 하나 지금 급히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305km 지점에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1, 2차로에 걸쳐서 지금 사고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처리가 아직은 안 돼서 부근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귀한 제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7273번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응급수술까지 받으신 상황이네요. 다행히 회복 중이신데 보험금 문제가 있으셨다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이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 아버님의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니 진단서에는 분명히 뇌졸중이라고 딱 적혀있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아도 CI 종신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건지 지금 가입한 CI 보험도 미리 확인해 봐야 되는 건지 걱정과 질문을 동시에 남기셨네요. 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는데 뇌졸중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1: 이게 정말 안타까운 좀 사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 사실은 7273님처럼 아버님처럼 그 뇌졸중 진단을 받고서도 사실은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가입한 보험이 이제 CI 보험인 것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CI 보험은 이름 그대로 중대한 질병을 이제 보장해 주는 보험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 뇌졸중도 사실 가족이 봤을 때 중대한 질병이 맞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봤을 때는. 예,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심각병이 아니라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해 놓은 중대한 질병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점 때문인 거예요.
0: 예. 하기야, 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인데, 보험사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의 기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몰랐던 분들은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 CI 종신보험 얘기 나와서 설명해 주신 동안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크리티컬 일리스군요. 예. 아, 정말 중대한 질병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군요. 자, 좋습니다. 중대한 질병의 기준. 보험사가 정해놓은 중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2: 네. 우리 보험사가 말하는 중대한 질병은 첫 번째로 중대한 암이 있고요. 이 암이라고 해서 단순히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약관에서 정한 악성 종양의 범위와 치면, 전이 등이 조건이 충족을 해야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요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등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애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야,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진짜 그렇죠.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2: 그리고 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심전도, 심근효소, 요런 조건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으로 충족해야만 예.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대한 말기관 폐 심부전은 신장 기능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하가 되고 지속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태 등을 요구할 때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대한 수술, 화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강보험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지네요. CI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상 기준상 딱 정해진 그 중대한 질병의 범위에 들어야만 보장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군요. 야.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오늘 덕분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내주시나요?
1: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0: 예.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네, CI 종신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면 질병별로 진단금, 보험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면 암, 뇌질환이면 뇌질환, 심장질환이면 심장질환 이처럼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김상현 문제 잘 만드신다. 아니, 듣는 내내 헷갈려요. 아, 그래서 CI중심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때만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설명을 쫙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 그래. 그거 다 받을 수 있겠지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질병별로 그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 그 질병별로 다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중대한 질병에 해당이 되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각각 받을 수 있다면은 보험사의 부담도 상당할 것 같고 어떡하지? 네. 자, 저는 그러면 각각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정답은 X. 아, 오. 맞췄군요.
1: 네. 네, 우선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CI중심보험은 일반적인 이제 진단비 보험과는 좀 달리 약관상 이제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최초 1회를 선지급하는 이제 구조의 상품인 건데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1억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혹시라도 내가 암 진단으로 80%를 먼저 선지급을 받게 된다라면 8천만 원을 먼저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은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아하. 네, 그러면 이후에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 관련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서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0: 아, 1회 선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인 거군요.
1: 그렇죠.
0: 아, 그게 만약에 뭐 1억 중에 1억 보장 중에 8천만 원을 선지급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아, 사망보험금도 네, 사망보험금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0: 그렇구나.
2: 게다가 우리 중대한 뇌졸중의 기준 자체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굉장히 아, 까다로웠잖아요. 네. MRI에서 뭐 병변이 보이거나 일시적 마비가 있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남아야만 사실 인정이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야, CI중심보험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같은 뇌졸중이라도 중대한 뇌졸중 으로 인정이 안 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뇌졸중 이제 청구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요 80% 이상이 사실 지급 거절로 나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약관에는 중대한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인 건데 네. 진단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중대한 상태로 악화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됐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친다라면 단순 타손 상태 접촉 예. 사고가 아니라 예. 완전히 좀 전손되어 있는 사고에만 보상해 주겠다라는 구조와 비슷한 겁니다.
0: 아유, 우리 구팀장님이 또 예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이해되는 내용들이 오늘 많은 분들께 충격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그만큼 보험 상품 가입할 때 그냥 짐작 예, 혹은 뭐 주변에 그냥 권유에 의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가입하시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되겠네요. 아, 또 저 구인선 팀장님이 그것도 모르냐 퀴즈 내실 때 그 목소리가 아, 오늘따라 좀 얄미운 느낌까지 드신다고. 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라 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0550번님은 사연 들으시면서 50대 청취자고요. 40대 아내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오, 저 5인 가족이시네요. 한 가족 보험 진단을 또 받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예전에 어머니 후배분이 보험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권유로 가입한 게 있긴 있는데 오늘 저 사연들을 쭉 들으시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드셨다고 하셨네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는 대로 약속드린 대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결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영구적인 예. 아, 이게 저 중대한이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예, 많은 게 걸리는 것 같아요. 7273번님. 아버님 이제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약관 기준에 중대한 상태로 분류가 안 돼서 요건 이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일반 뇌졸중은 뇌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 증상으로 진단이 됐다면 진단금이 지급되는데 CI보험이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뇌혈액순환이 급격히 차단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0: 생존이 남는 질병으로 정의가 됩니다.
1: 네, 결국 이제 요즘은 의료기술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요. 혈전을 제거하거나 혈관을 넓히는 수술 후에 빠르게 좀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잘 회복을 하셨다라는 게 보험금을 못 받는 이유가 돼버렸다라는 건데요. 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큰 허탈감을 좀 느끼는 시는 겁니다.
2: 그러네요. 예. 와, 이거 저 의학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는 기준이 생기면 안 그래도 복잡한 보험 약관 이걸 누가 꼼꼼하게 또 잘 살펴보고 가입을 하시겠어요, 그죠? 예. 일단 이런 게 있다, 아, 이런 거를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걸 하나 메모해 주시면서 CI 종신보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4850번님의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엄마입니다 하셨고 주변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면 부모나 아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출산 이후에 보험료 부담 덜어주는 제도가 생겼다.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 모양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업계는 올해 4월 1일부터입니다. 네. 저출산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은 좀 덜어드리자라는 이게 취지로 마련된 제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어린이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료 납입 유예, 그다음에 보험 약관 대출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이 세 가지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험사들과 함께 마련한 이제 지원 방안인 만큼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2: 그렇군요. 실제로 보험료 할인은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해당이 돼야 되는 건가요?
0: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 여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에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대상자라면 어린이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실제로 보험료 할인 혜택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 네, 우선 보험회사마다 이 할인율 또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1%에서 많게는 5% 정도의 할인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 보험을 준비하면서 할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면 당연히 같은 보장이라고 해도요. 보험료를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은 아주 커 보이지 는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인 만큼 이런 혜택은 꼭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예.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네. 출산했다고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예. 보험사마다 적용 대상 상품이 다를 수 있고 신규 가입만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출산 후 보험을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해당 보험사가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예. 요즘 이제 육아휴직 때문에 소득이 좀 줄면서 보험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지금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납입 유예 제도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습니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한번 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가입할 때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질 수밖에는 없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출산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경우 보장성 그 임보험 대상으로 보험료를 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무이자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그러니까 보장은 그대로 계속 받으시면서 유지가 되시면서 보험료 납부만 잠시 뒤로 미루는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예.
0: 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무이자로 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0: 출산 직후에는 병원비와 뭐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입비까지 한꺼번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가계의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출산 과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 4850번님 주변에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올 4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 예,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그중에서 출산 육아 과정을 위한 보험료 할인 또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으로도 이런 보장들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분석 및 리모델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아유, CI보험 얘기했다가 관련된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야,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어서 4616번님 사연부터 한번 보죠. 2007년 4월에 예, 말씀하신 그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대요. 이번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보험의 수술 보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1: 네, 우선 생명보험사의 이제 수술 특약은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1에서 3종 수술비 또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좀 구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도 2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보장을 충분히 다 받으실 수는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가입 시기 또는 이제 회사마다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1호종 수술을 판매가 되어 있는 시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 1호종에 되어 있다라면 거기선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네네. 저희에게 뭐 상품명, 가입 시기, 예. 그다음에 보험 회사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라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 같은 보험 회사라도 보험 그 가입 시기에 따라서 또 판매 상품의 내용이 달라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구나. 예. 아이 그 외에 CI 종신보험 관련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예,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오늘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 알려주신다면요.
0: 네. 1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오늘 증권을 보시고 CI나 중대한 질병이라고 써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예.
1: 네, 우선 오랜 기간 유지한 보험 사실 해지도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유지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후에 리모델링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예. 자, 오늘 원포인트 정보까지 끝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반갑습니다. 돈이 된 라디오 머니특별시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이 또 감동적인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역시 우리 천효진 PD의 선곡이. 예전엔 그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때 항상 엔딩곡으로 나왔던 노래 오늘 머니특별시의 엔딩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입추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햇볕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0.9도고요. 경기 김포와 화성, 파주 남부와 여주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에는 사고와 고장차가 여러 군데 보이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팔탄분기점까지 5km 정도 정체인데 팔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정체를 더합니다. 일직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일직분기점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데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나들목 조금목과 버스 관련 사고가 나서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를 막고 지금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강습적으로 지각을 한다. 어느 틈엔가 바쁘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돼버렸다. 용건에 들어가기 전에 잡담이 길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에도 오케이라고 대답해버린다.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저런 유혹을 쉽게 물리치지 못한다. 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이런 사람은 시간을 요령 있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만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에 허덕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해치우면서도 가뿐해 보이는 비결, 딱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 시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가수협회장 겸 가수죠. 박상철이 부릅니다.

박상철의 시작이 반 들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지금 대한민국 가수협회 회장이죠. 우리나라 초대 가수협회 회장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남진 선생입니다. 남진 씨. 오늘 3시부터 1시간 동안 남진 씨 출연하게 됩니다. 네. 자기관리의 끝판왕이고요. 네,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계신 대중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남진 씨. 이따 3시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창문을 여니까 매미 소리가 약간 들리면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약간은 지금 열대야가 좀 사라지면서 초가을 분위기가 슬슬 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열대야 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고요. 오늘 아침까지는 큰 더위는 없었습니다. 야, 지난주에 그렇게 40도 가까이 막 들끓고 그래가지고 8월 내내 이럴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일본 관통하는 차놈인가? 태풍? 그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좀 약간은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에 들어선 지금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 모습이죠. 여러분 계신데 어떻게 좀 약간 좀 시원하다 느끼시는 거 있으면 문자로도 좀 보내주십시오.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또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호남 다 그런데요.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농경지 2천 헥타르의 피해가 생기고 있고요. 전국에서 출발한 소방 물탱크차 200대가 집결해서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수율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20개 마을에 제한 급수를 하고 병물을 공급을 하는데 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가뭄인데 중국 본토는 태풍 돌핀이 강타했고요. 중국 내륙 곳곳에서 강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니까 자동차 매장 유리창이 물살에 밀려서 박살이 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 참 많습니다. 네. 자, 반지하 속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대리점인데 차가 그냥 신차가 전시 중인 게 물살에 휘말려 가지고 둥둥둥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처음으로 만나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한테 전달하는 행사죠. 미셸 스틸은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한국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이민 1세로 캘리포니아주를 무대로 정치활동을 이어가다가 2020년에 미국의 양원 주지사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제48구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돼서요.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을 성공했습니다. 2026년 지난 4월달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이 돼서 7월 30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됐습니다. 북한이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앞두고서 6일 만에 동해상으로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네요.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을 했고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양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67개 점포를 13일 날 재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네요. 홈플러스는 고객들을 다시 점포로 불러들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이 홈플러스 회원들에게 개장일인 내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반값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요, 경의선 숲길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의 근거에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 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 경의선 숲길, 국가철도공단 소유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여기까지 짧은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돈가스 PD는 없지만 돈가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거예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돈가스 퀴즈와 함께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하네요. 박미경입니다. 2부의 경고.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공해주는 선물을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나눔 선물 시간입니다. 샵 051 문자창 준비해 주시고요. 세 가지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돈가스 PD가, 아니지, 돈가스는 없으니까 파블로 PD가 출제하는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할 것인지 적으셔서 세 가지 적어서 샵 0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노래 한 곡 듣고서 당첨자를 쭉 발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부터 이렇게 오늘 퀴즈를 이렇게 올려놨네요. 조금 전에 제가 경의선, 숲길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경의선, 서울에서 평안북도 이 도시를 잇는 철도죠. 총 연장이 485km. 야, 길다. 485. 야. 그러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485면은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기네요. 그죠? 네. 하여튼 이 철도 노선은 경원선, 동해선과 함께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예, 더 이상 운행이 안 되죠. 세 개의 노선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퀴즈가 이겁니다. 그래서 경의선은,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뭐 많이 외웠던 거 아닙니까? 경의선은 서울과 어느 도시를 잇는 철도일까요? 지금은 북한이라 못 가갑니다만. 자,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신의주. 예. 2번은, 무서운 데네. 아오지. 이야. 아오지를 연결해진 않았을 것 같죠? 예. 자, 경의선은 서울과 평안북도 어느 도시를 잇는 것을 말합니까? 1번 신의주, 2번 아오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1번 쓰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정답 알려드렸으니까 적으시고, 두 번째 나눔 선물 목록을 쫙 읽어드립니다. 갖고 싶은 나눔 선물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동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회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의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킴스 피부과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임의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씩 적으시고요. 적으시면서 하나 더 적으세요. 왜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연 짤막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경의선인데 서울하고 어느 도시를 연결하는 겁니까? 1번 신의주다. 아니다. 2번 아오지다. 어디죠? 네. 모르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자를 저희가 기다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KBS 전국 노래자랑 있잖아요. 거기에 악단장이 있습니다. 신재동 씨라는 분이 있는데, 신재동 악단장. 송혜 선생하고도 아주 친했다고 그랬죠. 노래도 하고, 예, 있습니다. 이분이. 악단장 하나만 해도 먹고 사실 만한데 또 왜
노래까지 해 그래. 아, 참. 저도 이분 몇 번 만났었는데. 자, 하진 재밌는 노래를 만들었대요. 예, 7080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신재동이가 노래합니다. 노래 제목이 뭐야 또? 구구백백? 이거 뭔 소리야? 100살까지 살겠다 뭐 그런 뜻이야? 900살까지 산다는 거야? 자, 들어보겠습니다.

0: 함께 살라요.
1: 네. KBS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 신재동 씨의 신곡입니다. 99백백. 99백백이 뭐 하나 할 때 마지막 노랫말에 나오네요. 90세가 돼가지고 99백백 콧노래를 부르다가 100세가 돼서 행복하게 더 산다. 이런 얘기. 옛날에 그 이해란 씨가 뭐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컨셉은. 때가 돼서 뭐 저승사자가 왔으면은 나 바쁘니까 돌아가라 해라 아, 100세 인생은 여자 가수가 불렀다면은 정말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신재동의 99백백은 남자로서 예, 가수가 또 불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90대에는 99백백 콧노래 부르며 얄궂은 100세 인생 한바탕 놀다가 남은 인생 99백백 멋지게 살라요. 예. 건강하면 되죠, 뭐. 건강해야지 99백백 하는 거지, 뭐. 예. 신재동 씨가 저보다 한 살 위에요. 59년 돼지띠인데. 야, 아직 저 67밖에 안 된 분이 지금 100세를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신재동 악단장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신재동 악단장이 하는 그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저도 한번 노래도 같은 것도 한번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아 콩자반쇼 저 파블로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자 강서구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경의선은 서울하고 경성과 어디를 연결하는 거냐. 예. 서울하고 1번 신의주죠, 신의주. 네. 아오지 아닙니다. 네. 다들 뭐 1번 쓰셨으니까. 첫 번째 당첨자는 3814번님이에요.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구형 정답 1번 신의주입니다. 구리시에 양꼬치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생활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티격태격 다투기 바쁜 아내와 오랜만에 양꼬치와 알코올 몇 잔으로 회포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3814번님한테 보내드립니다. 자 양꼬치 어디 갔어?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네, 3814번님 아내분 모시고 가서 예, 간만에 자, 곡차도 한잔 하시면서 회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01번님 당첨이에요. 정답은 1번 신이지고요. 예, 보석 같은 여의주 보석 같은 일구 아나운서의 반짝반짝 진행이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모르면 그냥 1번 쓰라는 제대로 힌트 역시 최고고요. 오란다를 받고 싶어요. 달달한 거가 땡기거든요. 왜냐? 친정아버지가 연세 드실수록 군것질거리를 찾고 계십니다. 달콤한 오란다로 나른한 오후 저희 가족 당수치 잠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1201님이 아주 그냥 효자시네 효녀셔. 예. 1201님께 오란다 세트 보냅니다.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친정아버지하고 같이 가셔가지고요. 재미있게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잘 드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당첨자는 6749번이에요. 정답 1번 신이주입니다. 당첨되면요. 저는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22일 날 아이들이 모인다고 그래서 가서 같이 먹을까 합니다. 8월 22일 날이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네. 예, 김만희 떡볶이 집에 가셔가지고요, 예, 푸짐하게 예, 김만희 사장이 떡볶이 아주 잘 만들고 이 집에 가면 뭐 또 식혜를 또 서비스로 준다고 어떤 분이 나눔 선물 후기를 써주셨는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7200번님은 당첨자가 아니고 의견을 보내주셨네. 7200님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최일구 씨가 출연했더군요. 아, 그걸 아셔놨네. 예. 대출이 됐죠. 1350만. 예. 1350만에. 자. 그러면서 이미자의 해운대 엘레지를 신청합니다. 예. 7200번님의 신청곡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가 부릅니다. 해운대 엘레지.

0: 네, 이미자의 해운대 엘레지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으로 듣고 왔는데, 해운대 엘레지,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히 뭔 뜻일까. 불어네요, 불어. 그죠? 프랑스어인데, 슬픔을 이야기하는 노래. 예. 요거를 엘레지라고 불어에서 하나 봐요.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또, 비가, 애가. 해운대의 슬픈 노래.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 뭐, 저희, 젊었을 때는 라디오, 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참, 이미자 씨, 예? 많이 나왔죠. 예. 저 30분 뒤에 이제 출연할 남진 씨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뭐, 이미자 씨 노래 라디오에서는 듣기가 힘들죠. 제가 파블로 PD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타 방송, 라디오 방송 가면요, PD들이 대체로 지금 나이가 30대라서, 지금 30대 몇 년생들이야? 80년대생들이 이미자 씨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이미자 씨 노래 듣고 싶은 분들은 TBS 허리케인 라디오. 예. PD가 몇 살? 예. 내년 후년에 환갑입니다. 예. 68년생 PD 정도나 돼야지 이미자 씨 노래 듣는 거지. 아니 요새 뭐 30대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우리는 다 아는 김범용도 모르는 30대도 있습니다. 예. 자, 이미자 씨 노래 청취자 신청곡으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새싹 문자시네요. 5429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신희주입니다. 넷째 언니하고 다섯째 언니하고 형부하고 휴가라서 도봉산 계곡에 놀러 와서 듣고 있습니다. 언니들 형부하고요. 왕만두를 좀 먹고 싶습니다. 야, 지금 도봉산 계곡에서, 야, 여기 시원한 데서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를 듣고 계신답니다. 아, 이분을 연결했어요? 5429번님을? 야, 혼자 살면서 빠블로 바쁜데 정말, 네? 1인 다역을 하네. 예. 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자, 그럼 막내입니까, 그러면?
1: 예, 제가 막내예요.
0: 어떻게 형제가 몇이신데?
1: 제 8남매 2남 6녀요.
0: 잠깐만. 8남매에.
1: 8남매.
0: 예.
1: 예, 2남 6녀로 제가 막내예요.
0: 2남 6녀의 막내.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8남매시니까
1: 네. 네.
0: 제일 위는 뭐 언니예요, 오빠예요?
1: 오빠요, 오빠.
0: 오빠 몇 년생?
1: 몇 년?
0: 몇 살쯤?
1: 75세요.
0: 75?
1: 네.
0: 그러면 지금 막내. 예, 어쩔 수 없어 물어봐야 돼, 이런 거는. 막내는.
1: 막내는 74년이요.
0: 7, 4년이면 꽤 되셨네. 아, 이게 나이로
1: 네.
0: 하면 어떻게 돼, 나이로 하면? 쉰?
1: 네, 53이요.
0: 야, 목소리는 지금 뭐40 초반 같은데, 야.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저 팔남매 다 건강하고 오시고요.
1: 네네.
0: 아, 그런데 오늘 몇 번째, 넷째, 다섯째, 4, 5, 6이 모였구나.
1: 네. 네.
0: 근데 막내인데 4, 5가 있고, 그 다음에 6, 7번이 안 오셨네. 그죠?
1: 4호? 아니요.
0: 하여튼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런 그 정도로 하고. 예.
1: 네.
0: 도봉산 계곡. 오.
1: 네.
0: 도봉산 계곡. 어디로 해서 도봉산 계곡을 가 계신 거예요?
1: 어디로? 무슨?
0: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예요? 도봉산 계곡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나요?
1: 네.
0: 그 여보세요.
1: 네.
0: 그저 주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세요. 그 옆에서 언니들이 얘기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
1: 근데 제가 여기 처음,
0: 아,
1: 저는
0: 처음
1: 경기도
0: 와서.
1: 살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0: 그러면은
1: 잘 몰라요.
0: 언니들 옆에 계신 거죠?
1: 네.
0: 거기서

0: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를 어떻게 듣고 계신 거예요? 누구 제안으로 뭘로 듣고 있어요?
1: 아, 저희 넷째 언니가
0: 네.
1: 거기 왕 팬이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왔으니까 너도 한번 들어보고
0: 예.
1: 통화도 하고 그러자고 해서 제가 사연 보냈거든요.
0: 아, 넷째 언니가.
1: 정답 맞추는 거.
0: 네. 네, 아주 바람직한 언니시네. 예. 넷째 언니가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1: 예, 네,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0: 예, 예, 예.
1: 아, 전 넷째가 아니고 다섯이에요.
0: 여보세요.
1: 찾으러 갔어요.
0: 아니, 형제들끼리도 헷갈리시네, 순서를.
1: 아, 형부 찾으러 가가지고, 언니가.
0: 아, 워낙은 넷째 언니가 허리케인 뒷작을 해서 네. 듣는 건데.
1: 네.
0: 넷째 언니는 지금 저 남편 찾으러 갔고.
1: 네, 예, 예.
0: 아, 대신 이제 다섯째 언니가 받았다.
1: 네.
0: 야, 이거 계산하기 힘듭니다. 8남매가 네. 되시니까.
1: 네.
0: 자, 오늘 그러면은 세 자매만 거길 갔어요?
1: 네. 시간이 세 자매밖에 안 돼서.
0: 예.
1: 네, 네.
0: 왜 세 자매밖에 안 돼요?
1: 다른 나? 언니들은 바쁘고.
0: 아.
1: 네, 저희만 됐어요.
0: 그래요. 다른 네, 언니들은 방송... 바쁜데 네. 세 자매는 안 바빠요, 그러면?
1: 휴가. 저는 휴가고 언니들은 뭐 집에서.
0: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거기가 네. 이제 도봉산 계곡인데 어때요? 지금 요새 가물어가지고 물 좀 있어요? 물? 계곡물?
1: 발 겨우 담글 정도?
0: 거봐, 그럴 것 같더라고.
1: 네.
0: 그 발 집어넣으니까 차갑습니까? 계곡물?
1: 아니, 그냥. 아니, 저희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온 상태라.
0: 아.
1: 네. 미지근한데 그냥 지금 들리세요? 매미 소리? 매미소리
0: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1: 조금. 네.
0: 아, 거기서는 아주 요란하게 들리겠네요.
1: 네, 좀 시끄럽게 들리고. 네.
0: 그러니까 지금... 도봉산 계곡에 발 담그러 가신 게 아니라 커피 한잔 하러 가셨구나. 그죠?
1: 겸사겸사.
0: 겸사겸사해서.
1: 네네. 네.
0: 야, 그래도 이렇게 자매들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남편분들하고 같이 가서 야외 하니까 뿌듯하시겠어요?
1: 네. 너무 좋죠.
0: 너무 좋다고만 네.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1: 어떻게 식구들하고. 얘기해?
0: 식구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1: 근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언니들 만나러 올 기회가 없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모처럼 오니까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네. 그 뉴스 시간에 좋아.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기자가 마이크 대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말고.
1: 방송 이런 거 처음이라.
0: 예. 좀. 근데, 큰 네. 오빠가 일은 아까 미치라고 그러셨더라? 일은 다섯.
1: 아, 그렇죠. 예. 네.
0: 그러면 저 부모님은, 저, 어떻게? 네.
1: 돌아가셨고.
0: 두 분은 이제 다 가셨고, 예.
1: 네.
0: 팔남매면은 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 추석이고 그러잖아요.
1: 네.
0: 한번 모이면 대단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전부 다 하면은 한 3대가 모였다 그러면은 모이면 대충 몇 명쯤 모여요? 어린아이까지 해서?
1: 그렇게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데.
0: 네, 어쨌든 모인다면.
1: 한, 모이면 한 50명? 네. 결혼한 조카의 뭐 손주의.
0: 자. 대단하십니다. 예.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형제 자매들 많으니까 좋아요? 어때요?
1: 뭐, 다 그렇듯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요.
0: 그렇지. 근데 네. 요즘 같이 인구 소멸 시대에는 대가족 이런 거 보면은 말이야. 참 부러워요. 그죠?
1: 네네.
0: 네. 참 좋습니다.
1: 어떻게 되세요?
0: 저는요?
1: 네.
0: 저희 형제는 어떻게 되냐고요?
1: 네네.
0: 저희는 저 아들만 셋인데, 예. 네. 아. 둘째 형은 2년 전에 타계를 했고, 예. 네.
1: 아.
0: 외로워요, 저희는. 삼형제라 해도, 삼형제 시절에도 뭐, 만나면 뭐, 도대체 누가, 여자가 지금 중간에 있어가지고 누나든지 여동생 있어야 되는데, 삼형제 보이면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막걸리 한잔하 뭐, 그냥, 야, 가자. 그러고 또 헤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렇게 여자 형제가 있는 게 정말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는.
1: 맞아요. 예. 분위기가 또 다르죠.
0: 그래요. 예.
1: 네.
0: 자, 왕만두를 아까 막내 여동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왕만두를 네네. 일단 그러면은 말이에요. 저 고기 맛

0: 집 고깃집 안건에 수제
1: 네.
0: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아,
0: 네.
1: 감사합니다.
0: 그, 이 허리케인 라디오 찐 애청자 바로 위에 언니는 돌아왔어요? 형부 찾아갖고?
1: 못 돌아오셨어요.
0: 아니, 형부 어디 갔는데 그렇게 멀리 갔어, 왜?
1: 아니, 라디오 켜면 안 된다 그래서
0: 예? 네.
1: 언니가 라디오 켜고 형부랑 같이 듣겠다고. 저
0: 아,
1: 멀리로.
0: 넷째 언니가?
1: 네네.
0: 아, 이분 저 방송 전문이시네. 하울링 생길까봐 라디오를 형부하고 저기 가서 몰래 듣겠다.
1: 네. 맞아요. 네,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아유, 넷째 언니
1: 네.
0: 듣고 있죠? 형부님하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이고, 이 허리케인 라디오 저희가 이제 힘들게
1: 네.
0: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은 청취자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할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요.
1: 네,
0: 예.
1: 응원할게요. 화이팅.
0: 그래요. 지금 저 다섯째 언니는, 저, 아까 막내는 53이라고 그랬는데, 몇이세요?
1: 저요?
0: 예.
1: 56이요.
0: 여섯이고.
1: 네.
0: 그러면 지금 밖에 이제 3시부터 대기실에 지금 남진 선생 출연하느라고,
1: 와우.
0: 밖에 지금 저 파블로 PD가, 저는 안 보이는데, 남진
1: 네.
0: 선생께서 와 있대요.
1: 와우,
0: 먼저
1: 남진
0: 와,
1: 선생님.
0: 일찌감치
1: 저희 집
0: 와주셨네. 그래서
1: 고향이
0: 3부에,
1: 부산도인데.
0: 아유, 저기 오셨구나. 아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야, 어떻게, 남진 선생님 저기 앞에 계신데. 아니, 형님 80살 맞아요? 야, 40살 같어. 아우,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밖에요.
1: 네.
0: 남진 선생 와 계시거든.
1: 아, 계속 잘 들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소리 질러보세요. 예, 이제 인사 다 들었습니다, 지금.
1: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0: 저, 남진 씨의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에.
1: 둥지요.
0: 아, 둥지?
1: 네.
0: 님과 함께는 몰라요?
1: 알아요.
0: 어, 둥지를
1: 네네.
0: 좋아하시는구나. 예. 동반자 어때, 동반자?
1: 아니요, 둥지가 제일 좋아요.
0: 둥지가 좋아.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1: 네.
0: 남진의 둥지를 한번 저, 파블로 PD가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예.
1: 네.
0: 아, 동반자는 참 태진하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아, 형님, 아유,
1: 아유, 진짜.
0: 노래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예. 자, 고맙습니다. 도봉산 계곡 재미있게 놀다 가시고요.
1: 감사합니다. 네.
0: 네, 남진의 둥지 듣겠습니다.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사랑이 뭔지. 아, 근데 이 노래가 한 10년 전에 나온 노래인 줄 알았더니 파블로가 그러는데 30년 됐어요, 이 노래가. 와, 하여튼 목포가 낳은 대한민국 슈퍼스타입니다. 3부에 출연을 해 주실 거고요. 기대들 여러분들 많이 해 주시고요. 남진 씨한테 궁금한 거. 진짜 저는 그거를 꼭 묻고 싶어요. 저 밖에 뭐 계십니다만. 나이 여든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롤모델로 한번 좀 삼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남진 씨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미리미리 좀 써서 올려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고요. 웬만하면 난 진짜 남진 씨하고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그런 분 계시면요. 예. 짧게 저희가 한번 연결을 시도를 해볼 테니까 예. 그런 분 있으면 미리 손들고 문자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3부를 기대를 하면서 자 2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8696 청취자께서 나눔 선물 후기를 써서 보내주셨네요. 19형 휴가 잘 다녀왔어요. 덕분에 분당 정자동 곱창 잘 먹고 후기를 올립니다. 사진까지 그래서 올리셨구나. 사장님도 너무 친절했고요.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TBS 정상화 바라고요. 더운 요즘인데 일구형 파블로 PD 무탈하기 바라고 잠시 자리 비운 돈가스 PD도 빨리 제자리로 오길 원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8696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분당 정자동의 예, 곱창 네. 분당 양곱창에서 이 지글지글 원탁 알루미늄 테이블 위에서 지글지글 불판이 타고 있습니다. 야 맛있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같이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곱창은 없고 콜라만 아 소주 잔만 있네요. 예. 잘 다녀오셨다니 좋고요. 2588님은 당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 신희주입니다. 당첨되면 받고 싶은 선물은 국밥이에요. 왜냐하면요. 라섹 수술한 지 이틀 됐는데 눈이 너무 시려서 칩거 중입니다. 집안에 방콕하고 있다는 뜻이죠. 맛있는 국밥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라디오 식구분들 건강하고요. TBS 정상화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588님한테 국밥이라고 그러셨어요.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괜히 소환해서 죄송한 마음에, 예, 저는 그 동반자가 남진 씨 노래인 줄 알았는데, 예, 태진아 씨 노래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태진아의 가시 여의라를 드릴 건데 제발 또 30초만 더 끌어. 뭐 가지고 30초를 더 끌어. 그냥 틀어. 아, 자 30초 뭐 가지고 해. 아. 자 잠시 후에 남진 씨가 3시 3배 등장합니다. 저기 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남진 씨하고 전화 인터뷰 한 1분. 네. 1분 한번 해보겠다. 자원 한번 해보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에 빨리 선착순으로 나 남진하고 꼭 인터뷰 전화 인터뷰해서 내 평생의 추억을 삼겠다 하시는 분 손 드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드릴게요.

0: 문자를 근데 아직도 안 보내시네.
1: 자, 그러면 혜진아의 가시여인 요 노래 들으면서 2부를 마감하겠습니다. 저기 남진 씨 인터뷰 말고요. 아니면은 남진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 나 이 노래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 뵙겠습니다.
2: 그대는 잠시 꽃처럼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0: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이 시각 고속도로에 정체 구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사고와 고장차는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에서 성남쪽으로도 정체인데요. 성남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3개 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하다가 이제는 4차로와 5차로 2개 차로만 막혀있는 상황이고 여기 말고도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움직임 둔한 상태입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종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지만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쪽으로는 여전히 밀려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만남의 광장 부근 1차로에서 있었던 버스 관련 사고는 사고 차량 갓길 쪽으로 옮겨서 통행은 가능해졌는데 달래 내에서 반포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계속해서 한남대교 남단까지 서행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5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자, 3부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곡은 목포의 아들이죠. 남진 씨. 네, 미리 좌석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목포의 아들 남진 씨 모신 기념으로 명곡이죠.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 함께 합니다. 디너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밥 먹고 나면 디저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디저트. 남진 선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전설이죠. 올해로 데뷔 60주년이시고요.
1: 예, 이제 61년 됐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전국을 누비며 콘서트를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분,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영원한 오빠 남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1: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0: 제가 10대 때 중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저 푸른 초원이에
1: 딱딱 삐약삐약
0: 그림 같은 집을 짓고
1: 아,
0: 야
1: 그때가 어제 같네요.
0: 저의 우상이셨는데
1: 그때가 어제 같아요.
0: 제가 70년대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가 같으면 이제 남학교 다니는 남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한 거의 6년 내내 이 노래만 부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1: 그때 노래가 그 시절 굉장히 빨랐던 노래예요. 아, 이게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춤추면서 부를 수 있는 맞아요. 유일한 우리 가요곡이었어요.
0: 이 노래는 정말 대중가요지만 소풍 가서도 같이 덩실덩실 춤을 예, 추면서
1: 그때 한창 고고춤 유행할 아, 때거든요.
0: 그렇죠. 고고. 다이아몬드 스텝 바로 예, 예. 이마령 그 다이아몬드 스텝 바로 예, 예. 하여튼 저의 우상을 이렇게 단 둘이서만 예. 보조 MC도 없이 이게 남진 선배님 아,
1: 우리 MC하고 할 때야 보조가 무슨 필요합니까?
0: 아, 별로.
1: 우리 둘이 실컷 해버려야지.
0: 아, 근데 형님 이제 해방둥이시고
1: 예.
0: 다음 달에 9월 17일인가 생일이시더라고.
1: 예, 예, 맞아요. 27일.
0: 그런데 이제 여든.
1: 아, 이제 앞으로 여든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0: 아, 근데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1: 마음은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예,
0: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 가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여든이 너무 여든 약간 넘으셨는데 트럼프

0: 친구가 한 살 동생이잖아요, 그죠?
1: 네, 그 친구가 예.
2: 사륙이고
1: 싸가지가 없어.
2: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는 제가 볼 때 차치하고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다. 자, 형님.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피부가 저보다도 더 팽팽해?
1: 저는 한 가지 좀 감사한 게
2: 피부과 성형외과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2: 혹시?
1: 다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네. 우리 유 씨처럼 야 뭐 손대지 않냐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 덕으로 아직까지 그래도 피부가 조금 요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술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도 술을 많이 한 친구들은 다 지금이 힘들더라고요 모습이. 예. 예, 어쩔 수 없겠죠.
2: 그 대사 관련 뭐 약 드시거나 그런
1: 아니 아니요
2: 그런 것도 없어요.
1: 예예 술 담배 안 하는 게 술을 안 먹은 건 아니고 예. 몸에서 안 받아서 못 먹어서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예. 왜냐하면 친한 친구들 조영남 씨, 백일섭 씨 다 술꾼들인데 같이 난 클럽에서 노면은 술을 먹어야 그때 통행 있을 때 4시까지 놀아야 되는데 예. 술을 못 먹고 놀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 그러면 굉장히. 담배는 아예 안
1: 아니 제가 조금 일찍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끊었습니다.
2: 네.
1: 그것도 감사하고.
2: 예.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게 일단 비결인 것
1: 예,
2: 같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이제 올해가 이제 데뷔 60주년 하셔가지고 예. 콘서트도 이제 하고 계신데 언제까지 현역으로 뛰실 계획입니까?
1: 그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은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예.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2: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데뷔 60주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올해가 2026년 그러니까
1: 예.
2: 1965년에 이제 데뷔를
1: 예,
2: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60주년인데
1: 그렇죠.
2: 65년이면은 이제 남진 선생님께서는 20살쯤.
1: 그렇죠. 그렇죠. 20대.
2: 저는 한 6살 때쯤이었는데.
1: 아.
2: 그러면 그때 첫 번째 노래 데뷔곡은 뭐였어요?
1: 그때 곡은 제가 그 시절이란 노래란 거 유행하는 그 시절이잖아요.
2: 네.
1: 그때 우리 가요계가 남인수 선배님 다음에 남미래 선배님, 아니 현인 선배님 다음에 남미래 선배님 다음에 최희준 선배님 시대였어요.
2: 최희준.
1: 네, 최희준.
2: 인생은 나그네.
1: 그렇죠. 예. 그분의 이제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이제 에, 저, 맨발의 청춘.
2: 네, 맨발의
1: 그분이
2: 청춘.
1: 원래 재즈곡이에요, 그 노래가. 오. 근데 최희준 선배님 노래를 듣고 가요를 좋아하게 돼서 저는 원래 가요를 한 곡도 뭐, 불러본 노래가 없어요. 오. 안 좋아했는데. 예,
2: 팝송을 주로 하죠.
1: 네, 팝송을, 네. 학교 이렇게 팝송을 좋아했죠.
2: 네.
1: 한참 그때, 레이 찰스, 엘비스 프레슬리, 폴 랑카, 예. 다이아나, 오 캐롤, 이런 예. 것만 좋아하다가 어느 날 또 네킹콜 노래 좋아하는데.
2: 예.
1: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지 바람키며
2: 최희준 선생님 예.
1: 너무 멋있더라고요.
2: 예.
1: 그래서 가요를 배우기 시작해서 데뷔곡이 이제 그 최희준 선배님 스타일로 불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2: 그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1: 서울 플레이보이.
2: 서울 플레이보이?
1: 네, 서울 플레이보이. 서울 약간 그 신나게 잘 노는
2: 아 플레이보이.
1: 네, 플레이보이. 예. 잘 노는 이게 아. 재밌게 잘 노는 이게.
2: 65년도에는 예. 그거를 플레이보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플레이보이라고 했나요?
1: 예, 플레이보이. 예.
2: 아, 그래서 그게 첫 데뷔곡이 있는데 그게 최희준 선생 모창 비슷하게 예. 하다 보니까
1: 누가
2: 히트가
1: 들으면은
2: 안 됐구나.
1: 최희준 선배님 노래인지 남진 노래인지 불구하는 거죠. 아~ 저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잖아요.
2: 예, 예.
1: 그러니까는 저 처음 듣는 이름이고 그런데 예. 노래가 소리가 최희준 선배님하고 똑같으니까 최준 선배님 노래인 줄 안 거죠.
2: 그러다가 이제 첫 곡은 이제 실패를 하셨고.
1: 실패, 완전 실패했죠.
2: 그래, 세상에 남진을 알리게 된 노래는 몇 년도예요?
1: 그 이제 바로 그 다음 해 네, 네. 그때 이제 공부를 한 거. 아, 가수는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겠구나.
2: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제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운이 좋게 연애 영번지란 노래.
2: 네. 네,
1: 그 노래하고 이제 사세
2: 그
1: 곡을
2: 그 노래는 저도 생소하다.
1: 세 곡을 불렀는데
2: 네.
1: 연애 영번지 하는 굉장히 젊은 스타일이요. 빨리 룸바인데
2: 네.
1: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 금지돼 버린 거예요. 금지. 그때 금지곡이라는 게 있었어요.
2: 뭐 때문에 금지가 됐어요?
1: 첫째는 외색. 일본 노래 비슷하면 금지. 두 번째는 퇴폐, 셋째는 사상. 네. 근데 그 두 번째에 걸린 거예요. 퇴폐.
2: 퇴폐로.
1: 연애 영번지라는 제목이 아, 조금 알겠습니다. 이건 불순하다.
2: 그러니까 그 많은 얘기 다 하긴 그렇고. 그래서 네. 세상에 남진을 알리게 된 노래가 가슴 아프게 아닙니까?
1: 아니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반응이 좋았는데 네. 금지가 되니까 네, 네. 그 판에 있었던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트롯이에요. 네. 제가 그 받은 곡 중에 제일 부르기 싫었던 노래인데 그래도 하초 씨 작곡가 선생님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금지됐고 트로트 곡을 한번 우리 어머니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금지되니까 그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그 노래가 우리 가요계 65년도 최고의 히트곡이 될 줄 꿈에도 몰랐던 노래입니다.
2: 그 노래가 울려고 내가.
1: 그렇죠.
2: 아,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프게고.
1: 그죠. 그 다음 해에 바로.
2: 지금
1: 또.
2: 저희 파블로 박해 PD가 또 대중가요 이제 책까지 읽으면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아. 생긴 거는 덜렁덜렁해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1: 저렇게 생긴 사람들 원래 열심히 해요.
2: 네,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는데 여기에 그 가슴 아프게 명반 있잖아요.
1: 예, 예.
2: 이 사진.
1: 예.
2: 요걸 이제 저한테 참고로 이따 아. 남진 선생 오면은 소개해 주라고. 이거 기억, 저 보면은 남진 스테레오 하이라이트.
1: 예, 예.
2: 1968년 5월 8일.
1: 그건 아니고 가슴 아프게는 66년도에 나왔습니다.
2: 그러니까 근데 가슴 그 아프게가 사진이... 요 음반에 들어가 있대요.
1: 아, 그 안에.
2: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1: 그게 맞아. 그건.
2: 아니, 맞아. 여기 저, 이 스키를.
1: 스키복 입었죠.
2: 예, 스키복을 입고.
1: 저것은 제가 영화 촬영할 때 찍었던 스텝, 예. 예.
2: 그랬구나.
1: 그, 그 사진이에요.
2: 옛날에, 이때 68년대 스키장 가기가 힘들었을 것 예, 같은데.
1: 그때 영화 촬영.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파블로가 얘기는 잠깐 좀 적고, 노래 한 곡 듣고 가겠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단 얘기 나온 김에, 에, 불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한번 불러봐라.
1: 예, 예.
2: 그래가지고, 서울 프레이보이에서 실패했던
1: 실패했죠.
2: 그거를 만회한 노래 세상에 대한민국의 남진을 알린 노래 울려고 내가 와.
1: 예예.
2: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울려 이거 맞죠?
1: 그건 다른
2: 아,
1: 노래. 그거,
2: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님?
1: 그건 울려고 내가 고은봉 선배님 노래시고 선창.
2: 예, 예.
1: 이거 노래는 울려고 내가 왔나.
2: 아, 그 노래는
1: 누구를 자, 찾아.
2: 그러면 듣겠습니다. 남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 저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1: 아니, 아니, 아니.
2: 울려고 내가 왔나.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남진에 울려고 내가 왔나. 제가 아까 잘못 불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아, 사실, 예. 근데 저는 이 노래가 66년에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전이니까.
1: 맞아요.
0: 사실 지금 들었는데도 저한테는 생소한 노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66년도에는.
1: 최고 히트한 노래.
0: 대한민국에서 히트를 쳤었습니까?
1: 예, 제일 히트한 노래죠.
0: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무슨 청자다방. 지하 다방 이런 데 가면
1: 거의 다 나오죠.
0: 딱 나오는 거예요?
1: 하루에 몇 번씩 나오죠.
0: 그러면 이제 다방에서 그 왜 청자 담배 하나 사 피우고
1: 아, 그럼요.
0: 그다음에 계란 반숙 먹고 뭐
1: 그때는 다방에서 많이 나와요. 오. 그 히트곡이 그때 시절은 거의
0: 가다. 노래가 왜 근데 저는 생소하게 들립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1: 그때 이제 그때 다방에 안 못 들어갈 나이잖아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가슴 아프게도 제가 몰라야죠. 가슴 아프게는 제가 알잖아요. 그게 무슨 뭐 금지곡 같은 게 됐던 거예요, 이 노래가?
1: 아, 맞아요. 이게 금지됐네요.
0: 아, 히트 좀 히트 하다가?
1: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외색으로 또 이거 금지됐어요.
0: 어디가 외색이 있어요?
1: 그 멜로디가.
0: 멜로디가?
1: 둥두둥 울려고 자. 내가 왔나. 이게 날이 띈다 바다. 이게 하여튼, 멜로디가 흐름이 외색이
0: 돼요.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가 아마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도 됐고 그 전에 뭐 시위도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요, 이제 남진 씨 문자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형님, 요 앞으로 조금 더 오시면 요 모니터 보실 수 있어요.
1: 예.
0: 자, 9770님인데 요 마이크 이걸로 쓰시고. 예. 안녕하세요, 남진 선생님. 저의 큰형님은 1970년대 말에 월남전에 파병 군인이었는데 형님이 월남 나트랑 군인 방송국에서 근무하다 전역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제 기억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국군 장병 위문 공연을 가신 것 같고요. 남진 선생님하고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남진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또 대충 아시겠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어떤 거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제가 월남서 보통 우리 사병이 1년 이상 못 있습니다. 12개월. 저는 24개월 근무했어요.
0: 아, 사병이
1: 1년 이상 못 있어요.
0: 1년 있으면 돌아 귀국해야 SOP. 됩니까?
1: 예, 못 있어요. 오. 특수병과 아니고는. 오. 일반, 쟤는 보병, 03.
0: 예.
1: 소총부대잖아요.
0: 04.
1: 03.
0: 03입니까?
1: 예, 03이요, 소총이. 예.
0: 저희 때 일방방인데.
1: 예. 03. 근데 이제 저는 그, 2년 넘게 24개월 있었기 때문에 오. 최전방에도 있었고, 건호의 섬, 그리고 우리나라 또 최전방이요. 예. 거기도 있었고, 또, 군인 또 우리 그 우리 방송국도 좀 근무를
0: 나트랑에 있다.
1: 예,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24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형님이
1: 예예 예. 예. 방송국에 잠깐 근무했을
0: 누군지는
1: 때
0: 누군지는 저 남진 선생님 그 기억을 못 하는
1: 것입니다. 예, 이제 얼굴 봐야 알겠고. 예.
0: 자, 그리고요 0522번님은 2000 사진을 한 장 이쪽 오른쪽 사진까지 보내주신 것 같아요.
1: 예.
0: 2023년 비서실에서 예. 근무할 때 거제에서 행사 끝나고 횟집 회식 자리에서
1: 예,
0: 찍었습니다.
1: 예,
0: 예. 2023년 기사가 여기 있는데 스포츠동화 기사인데요.
1: 예, 예.
0: 이거 청취자 보내주신 거예요. 스크랩해가
1: 예, 예, 그러니까.
0: 거붕 백병원 창립 54주년, 백영기 회장 취임 24주년.
1: 예.
0: 그러니까 아마 그 백병원 백회장님 비서실에 근무하신 분인
1: 예,
0: 것 같아요.
1: 예, 거기 근무하신 분이네요.
0: 그때 남진 선생님하고 이 두 분이 사진을 찍은 걸 그 추억으로 갖고 있다고 보내셨네.
1: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못 잊는 아. 멋진 우리 백영기
0: 예.
1: 회장님.
0: 예.
1: 우리 백영기 회장님, 내가 노래도 불렀어요.
0: 네.
1: 밥 사는 사람.
0: 밥 사는 사람. 네.
1: 하여 평생을 밥을 사, 보는 사람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올해가 이제 60주년 저 전국 콘서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예. 좀 한번 여쭤볼게요. 20살 이후에 이제 60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떠세요? 60년이 어떻게 간 것 같아요?
1: 진짜 한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60년이라는 세월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사실 굉장히 긴 세월인데 이제 한 6년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뭘 알 것 같아.
0: 예.
1: 뭐 겸손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걸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노래라는 게.
0: 그래서
1: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죠.
0: 인생 선배시기도 한데 그래서 어디 기사를 보니까 예, 남진 선생님께서 이제 후배 중년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1: 예.
0: 이런 얘기. 첫 번째가 이 교훈으로서 예, 여든된 선배가 이제 후배들한테 들려준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나이 갖고 의시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뜻이에요? 짧게.

0: 나의 운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기쁨이구나 하는 걸 요즘 깊이 느낍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중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네. 나이를 먹으면 좀 애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건 뭔 얘기예요?
0: 그 나이가 먹으면 세월 속에 모든 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직업이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라는 게 단순하고 순수해야 그 가지고 있는 노래의 맛을 깊이 들어가지 복잡한데 뭔 노래가 나오겠어요.
1: 네.
0: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신실한 노래를 예. 불러야 되지 않냐.
1: 나이를 먹을수록 좀 단순해져야
0: 예,
1: 된다.
0: 그렇죠.
1: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0: 예, 예.
1: 알겠습니다. 즉석 특강도 한번 해 들어봤고요. 지금 저 남진 씨 즉석 신청곡이 문자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예.
1: 자, 7053님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연예계 황태자, 영원한 젊은 오빠, 상사화를 듣고 싶어요. 상사화. 서로 잊지 못하는 꽃 그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근데 좀 색다르죠, 이 노래는.
1: 예.
0: 슬로우 락인데, 예. 이 노래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깐소네예요.
1: 깐소네.
0: 예, 우리 노래라는 이태리, 게 사실
1: 이태리
0: 깐소네죠. 예, 예. 샹송 깐소네.
1: 예.
0: 예. 근데 제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를 처음 할 때 저는 가요를 모르고 팝, 깐소네, 샹송 이런 걸 좋아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이 상사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리듬이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가사가 참 좋아서 불렀는데 생각 밖으로 반응이
1: 아, 예, 있어서 이 노래는 몇 년도 좀
0: 이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예. 5년?
1: 5년.
0: 예, 예.
1: 자, 그러면 예, 원고에 선곡을 해 놓은 게 따로 있긴 있었는데 자, 이 노래를 예. 아, 저 밖에 저 그러는데 매니저분께서 상사화가 12년 된 거라는데요.
0: 아, 부른지는 그래 된지 몰라도 예. 아, 이게 대중이 이렇게 네. 부르게 된 것도 묻혀 있었어요. 요즘 저희들이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분위기가. 요즘 경연도에 후배들이 네.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1: 그렇구나.
0: 알려지기 시작한 게 5년 됐어요.
1: 역주행을 했다고
0: 그렇지,
1: 봐야
0: 그렇지,
1: 되겠네요.
0: 그렇죠. 5년밖에 네, 안 됐어요.
1: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7053님께서도 듣고 싶다는 노래 남진의 상사와 듣겠습니다.

0: 네, 상사와 지금 듣고 왔습니다. 지금 남진 씨하고 상사와 지금 듣는 동안에 제가 건강 비결을 한번 물어봤어요. 약은 하나도 안 드신다라고 비타민 정도만 든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꽤 예. 많을 것 같아서 짧게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1: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맨손 체조를 많이 해요.
0: 누워서?
1: 네, 발목. 배, 허리, 네. 다 움직여가지고.
0: 자기 전에 하시죠?
1: 자기 전에도 하고, 네. 낮에도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걷기도 막 하고, 예. 네. 그리고 아랭도 조금씩 하고.
0: 그 정도?
1: 예, 예.
0: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무거운 역기 들고 그런 건 안 하시고?
1: 아, 그냥 그까지 하면 안 되고. 아.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해요.
0: 아, 수영 좋아하시는구나.
1: 네. 목욕탕에 가면은 예.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에요.
0: 아, 형님 무슨 수영을 목욕탕 가서 하십니까?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0: 수영장 가서 하셔야 돼요.
1: 내가 다니는 목욕탕이 단골집인데 손님이 요즘 없어. 아. 누워서 발치기 많이.
0: 아, 이 자유형, 뭐 접영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고?
1: 예, 예, 예. 제가 그것도 잘해요. 수영.
0: 아니, 목포에 오시니까 예, 뭐 수영이야, 어릴 때 잘하셨어요.
1: 가수 옛날 수영선수였어요, 제가.
0: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목욕탕에서 수영하신다고
1: 예,
0: 하니까.
1: 그리고 어깨하고, 어깨. 수비가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다리 치는 거, 물에다. 네, 네.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있으면 안 하죠.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워낙 형님 모시게 된 이유가 데뷔 60주년 콘서트를 시작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주변부터 가서 죄송합니다.
1: 아예
0: 본격적으로 네, 자 신곡 얘기를 좀 말씀드려요.
1: 아, 그럼요.
0: 일단 신곡 제목이 청취자 여러분들 뭐냐면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는 동안이고 조은파 작곡이고요. 조은파 씨는 주병선의 칠갑산 작곡자고 예. 남진의 빈잔, 네, 또, 요거, 저, 작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조은파 씨. 그죠?
1: 예.
0: 조은파 씨는 이제 43년생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남진 씨보다는 저, 2년
1: 예.
0: 선배시죠?
1: 예, 예.
0: 2년 선배.
1: 3년 선배시죠. 예.
0: 근데 80 중반이실 텐데, 곡 작업을 이분도 계속 예. 하시나 봐요?
1: 아주 지금도 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0: 오.
1: 제가 가장 그 제가 수록곡 중에서도 사랑을 받았던 빈잔도 쓰셨고
0: 네네.
1: 모르리.
0: 모르리.
1: 예, 또 다른 곡 유명한 곡 아내에게 바친 노래 네. 뭐 많잖아요.
0: 예.
1: 그렇습니다. 히트곡이 많으시죠.
0: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들어볼 겁니다만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여기 이제 가사를 제가 한 두 줄만 좀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배우 부부 간의 이야기를
1: 그렇죠.
0: 다룬 거라면서요.
1: 부부 성화. 네,
0: 제가 한번 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돌아눕고 애틋한 정으로 살았네. 이 부부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 예, 나이가 먹었죠. 산 지 오래된 부부죠.
0: 한 줄만 더. 미워하며 살기엔 너무나도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아도 시리고 아픈 날들. 아, 노랫말 좋네요. 거울처럼 마주보며 이민양, 버신양 살리라.
1: 그렇죠.
0: 아, 이민양, 버신양.
1: 처음에 좋을 때는
0: 야, 막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키워드야. 이민양, 버신양.
1: 그러니까, 처음에는.
0: 이민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1: 그렇게 살지 않겠죠. 나이가 예, 먹어서 이제는.
0: 예, 예, 예.
1: 처음에 젊을 때는 서로 좋을 때는 끌어안고, 예, 예, 삐질 때는 각방 써불고, 예. 발로 차불고, 어? 그런. 근데 지나고 보니, 예. 아, 미워하게 살기 짧은 인생인데.
0: 아, 형님, 근데 치과도 안 가세요?
1: 아, 예, 저는 안 갑니다. 예.
0: 그 진짜 다 자기 치아하십니까?
1: 아니 그것도 있고요.
0: 예. 예. 약간 플란트 하신 예, 예. 것도
1: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예, 예. 섞여
0: 아, 있죠. 건치시네 정말.
1: 예, 예.
0: 대단하십니다. 아, 자 일단
1: 예.
0: 자 남진 씨의 신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남진 씨 신곡 들으시고 나서 감상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 듣겠습니다.

0: 네. 아,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데 지금까지 사는
1: 야, 결혼
0: 이민양 버신양 거울 보고 마주 보며 살자. 조은파 선생 작사 작곡인데 아, 제가 노래 잘못 따라했다고 저 밖에서 비웃는 소리 들렸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처음 듣고 천재야 이 정도 따라하는 것만 해도.
1: 아, 그래요.
0: 자, 노래가 지금 듣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노래가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참 쉽죠. 네. 예.
0: 그러니까 노래방 같은 데서, 뭐, 부부 모임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눈물 흘리면서 한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1: 너무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이 노래가 막 나왔을 때, 예. 제 각한 팬들이 벌써 몇십 년 팬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혼을 지금 서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 노래를 듣고 네. 그 남편분이 야 잠깐
0: 원위치
1: 홀도 하자.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0: 팩트입니까?
1: 너무 팩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 아니면 못하죠. 이런 거.
0: 그 이혼 방지 노래네요. 그럼 이게
1: 아니 그러니까 그 뭔가 감동이 왔다는 얘기죠.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렇잖아요.
0: 그 부분 같아요. 예, 마주 보며 거울처럼 살아가자.
1: 미워하며 살기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인생인데
0: 예, 이민양
1: 그래 같은요. 친구처럼.
0: 예. 아까 그 전라도 사투리로 뭐 가끔 가다 싸우고 뭐 각방 쓰기도 해보려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때론 그 좋을 때는 끌어안고 네. 또 성질 날 때는 바로 차불고.
0: 그렇게 살지만 이민양 버신양.
1: 그렇죠. 네. 지나고 보니.
0: 그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아유 그렇구나 사는
1: 그럼.
0: 게.

0: 있냐?
1: 그렇죠. 네. 친구처럼.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은바 선생님하고 작사 작곡을 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인연이 돼서 부르게 됐어요?
1: 원래 제가 선생님에게 저하고 인연이 참 빈잔도 쓰시고 모르리도 쓰시고 굉장히 깊은 분인데 좀 나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좋은 곡을 한번 부르고 싶어서 3년 동안 부탁을 했어요.
0: 아, 조은파 씨한테요?
1: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곡이란 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딱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0: 그래요?
1: 예, 곡을 쓰시 좀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확 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예, 하여튼 기다리고. 아,
0: 다른 곡은 받은 적이 있는데.
1: 예, 예. 네. 몇 번 받았는데 이렇게 네. 확 오지는 않은
0: 아,
1: 거예요.
0: 아, 또 그런 게 있나 보군요.
1: 아, 그럼 가면 뭐 곡 주면 다 받으면 다 난리 나게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쉽지만은 선생님도 하여튼 뭐 좀 쓰셨는데 하여튼 그 뭐가 이렇게 딱 맞지는 않아요 서로가.
0: 네.
1: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 곡이 하나 왔는데 제가 부탁한 스타일도 아니고 네. 또 이런 제가 뭐 부부 노래 하려고 내가 무슨 뭐 아내에게 바친 노래 그 불러보겠어요? 그냥 했는데 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분위기 부부에 대한 거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감정의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약간 생소했는데 네. 가만히 들어보고
0: 알겠습니다.
1: 노래를 불러보니까 아,
0: 아 이거다
1: 맞아
0: 그렇게 됐다.
1: 나도 이 노래 불러야 될 때가 됐구나.
0: 자 지금 네. 감상 그 문자 보내신 분들이 폭주를 하고 있어가요. 자 좀 몇 분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0755님께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오늘 처음 들었는데 노래 좋고요 한 편의 시 같습니다 하셨고. 8664번님은 저는 결혼 38년 차인데 노래 들으면서 눈물이 펑펑 쏟았습니다. 이분은 뭐 평소에 죄를 많이 지셨나 봐요, 눈물이.
1: 감동이죠, 감동.
0: 아, 또 062님은 아, 노래 참 짠혀요. 멋담시 찌지고 복고 싸우고 연병 떨었나 모르겠어잉.
1: 아이고, 네. 우리 고향분이시구만.
0: 목포 쪽이신가 봐.
1: 그러니까. 네.
0: 3386님, 와, 처음 듣는데 구구절절 마디마디 전해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심으로 우리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성님.
1: 감사합니다.
0: 8920님, 와, 전설 역시 최고의 전설이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하고 무게감 있는 노래입니다. 남진 선생하고 궁합 100%입니다.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1: 아, 이분 굉장히 네. 예민하시네요.
0: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남진 가수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기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의 추종을 보러 하시는데 이 노래는 상당히 그런 건 안 하신 것 네. 같다는.
1: 노래 감정이 깊을수록 가사가 네. 이게 연기를 배우듯이 하면 너무 슬픈 장면을 오버하면은 네. 슬픔이 없어져 버려요.
0: 네.
1: 그 참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진짜 슬퍼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감정도 이제 저도 세월이 가면서 아, 감정이란 건 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0: 네.
1: 더 감정이 강해지구나.
0: 그러면 자제를 하면서.
1: 예, 그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0: 아.
1: 굉장히 요즘 노래할 때 자제를 많이 하고 불러요.
0: 예, 그러시군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오늘 처음 듣는 분들께서 감상 문자를 보내셨는데 눈물이 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여튼 문자만 볼 때는 대박.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1: 네. 제일 기쁘죠.
0: 네.
1: 사랑받는 곡이라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0: 새싹 문자 0157님 이분 소개해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노래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납니다. 이분도 눈물 난대요. 공감되는 가사에 노후를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대한민국 저 7080의 세대야 어쨌든 노후곡으로 좀 예,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 그럼요.
0: 그다음에 7572님께서 91년도 회사 회식 때 부른 노래가 가슴 아프게 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어머님. 다 남진 씨 노래죠.
1: 그렇죠. 네. 어머님 노래.
0: 그다음에 네. 또 5년간 매월 1회 요양원에서 음악 봉사할 때 입원해 계신 앞이 잘 안 보이는 어르신이 항상 남진 노래만 신청을 해서 색소폰으로 둥지를 연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으로 참고로 저는 최일구 앵커님 24단 후배입니다. 86년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를 신청합니다. 제가 지금 저에게 뭔 얘기냐면요. 저 24단이라고요. 보아라 우리는 무적의 영사라.
1: 예.
0: 제가 81년에 입대를 했는데 예. 7572번님은 86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1: 아.
0: 이분은 한 저 65년생쯤 되시겠네.
1: 그러겠네요.
0: 근데 이제 24단의 이제 후배라고 하시니까 네. 저는 저 60년대 출신인데 몇 년대 그때 다음에 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가슴 아프게를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1: 예, 66년대에 불렀던 노래.
0: 가슴 아프게.
1: 예, 박춘석.
0: 이거 가슴 아프게 이 어떤 곡인지 좀 박시춘
1: 아니 박춘석
0: 박춘석 작사 작곡. 예. 예.
1: 저에게 가장 그 행운이 사람 만남이잖아요.
0: 네.
1: 우리 정말 대한민국 천재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을 만남으로 해서
0: 그러니까 박춘석으로 잠깐만 형님. 박춘석으로 써야지 이제 밥을 넣어야 박시춘이라고 써. 아유, 쟤 왜 저러냐 쟤.
1: 춘자가 들어가니까.
0: 그러니까 조금 대충 써 놓고 말이야. 바쁘다고.
1: 예, 허시어 거시기 하니까.
0: 아, 죄송합니다.
1: 비슷한 말씀은. 아, 내가 있으니까 우리 박춘석 선생님이야말로.
0: 아니, 이 노래 그거 아니에요? 가슴 아.
1: 맞아요, 맞아요.
0: 이건 맞았죠?
1: 예, 예.
0: 가슴 아프게 틀어. 가슴 아프게
1: 트로트 곡 중에는 가장 사랑받은 노래.
0: 예. 아유, 저도 알 정도로.
1: 예.
0: 66년.
1: 6년도
0: 66년. 예. 제 6살, 7살 때 노래네요.
1: 선생님을 만나서 처음 받은 곡이 예. 이 노래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노래로 가수로서의 이제 자리를 예. 굳히게 된 거죠.

0: 네, 제가 6살, 7살 때, 네, 남진 씨가 22살 때. 네, 그때 녹음된 네. 박춘석 작곡, 정두수 작사, 가슴 아프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노래가 딱 그 플레이가 되면서 남진 선생이 갑자기 한탄을 하면서, 야, 내 21살 때 목소리가 이거였구나, 그러시던데, 기억이 나세요?
1: 아니, 난 노래가.
0: 녹음 당시를 기억이 하시냐고.
1: 이제 감성이나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노래가 순진한 순수하잖아요. 예. 저 소리가 지금은 좋은 거예요. 저 소리가.
0: 60년

0: 10년전의 목소리 아닙니까?
1: 어, 그게 순수하니까. 많이 때가 안 묻었어. 그냥, 그냥 예쁘게 부르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예.
0: 그니까. 아, 저는 귀공자 소리... 목소리 아닙니까?
1: 어, 그러니까, 어우, 너무 좋아요. 옛날 예. 목소리가. 자.
0: 가사도 참 가만히 뜯어보면은 예술이에요. 예? 당신과 그러면...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쵸?
1: 예.
0: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예.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온다. 야 정말 예술입니다. 한편의 소설 같아요.
1: 작사가가 정두수 씨가 네. 글을 쓰셨는데 이분 고향이 하동이에요.
0: 아, 경남 하동.
1: 아, 하동인가 그 부두가 낙동강.
0: 거기서 갈매기 까우 그렇죠. 까르르 하면서 악상에 떠올리셨나 보다. 부두에 갈매기 우는 소리 듣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비유를 하셨는지. 예. 갈매기도 하여튼 나하고 같이 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0: 깨르륵 깨르륵 소리 듣고 이 멋진 노래를 만든다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7200님 청취자님께서 예, 감상평. 66년도 그 당시 청년 남진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힘이 넘치는 청년 남진의 노래 멋집니다. 1096님은 안녕하세요. 바빠서 늦게 듣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남진 오라버니께서 나와셨네요. 정말 좋아했던 오라버니 나오셨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종종 운전하면서 USB에 저장해 놓아서 듣곤 합니다. 신곡도 너무 잘 들었어요. 저장해 놓고 자주 듣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계속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아까 그리고 저 어제 저 그 노래 나갈 때 말씀을 해서 이게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을 네. KBS 열린음악회 어저께 녹화를 어제 하셨다면서요?
1: 녹화했어요. 처음으로 했어요. 텔레비에서
0: 어디서 야외에서 했습니까?
1: 아니 KBS 홀.
0: 여의도 KBS 홀에서. 그래서 피날레 무대로.
1: 네, 그렇죠. 피날레였죠.
0: 그러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 처음 TV에서
1: 처음 했습니다. 그게 어제 했던 게 처음이었어요. 뭐,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0: 다음 주면은 1일 날 하는 거니까 23일 날 나오겠네요.
1: 그렇게 나오겠네요.
0: 23일 날은 또 절기상 처서인데. 아, 좋네요. 예. 절기도 좋고, 예. 아, 자, 2주 뒤 8월 23일 날 KBS 열린 음악회 남진 씨 마지막 무대로 지금까지 사는 동안 신곡도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때 또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8864님께서 남진 선생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택배할 때 집 앞에 가면 현관에 과자하고 음료수 내어놓고 고생하는 기사들 먹어라 내놓은 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또 이렇게 하셨구나. 고생들 한다고요. 예. 062님께서는 최일구 씨 까르르 까르르는 까마귀요.
1: 응?
0: 제가 언제 까르르 알았어? 깨르르 깨르르 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갈매기. 그 갈매기도 내 마음과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갈매기가 깨르르 깨르르 운다 그런 것 같은데. 까르르 까마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그때 분위기 봐서 깨르르도 울기도 하고 까르르도 울고.
0: 자, 오늘 사실 저희가 보조 MC도 좀 있고 그래서 대본도 좀 충실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가님
1: 우리 루시야 무슨 대본이면 네. 필요해요.
0: 보조 MC도 지금 생활 전선에 나가버려가지고 저 혼자니
1: 제가 와서 좀
0: 초라하게 좀 너무 대접을 해드려서
1: 제가 틈틈이 보조 한번 하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어떠세요? 이제 인생 선배로서 예. 인생 선배로서 이제 또 지난 60년을 또 이 데뷔를 하시고 왔는데 후배들 예. 뭐 가수와 팬 이걸 떠나서 인생 선배로서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 후배들한테 중년을 어떻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1: 글쎄요. 하여튼 건강하게 네. 몸도 마음도 또 모든 주위 사람과 예, 사랑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데 좋게 즐겁게 이렇게 뭐 큰 욕심이 부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욕심을 많이 내지 말자.
1: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하여튼 우리가 오늘 건강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0: 그렇죠.
1: 저들이 이 나이에 모여서 건강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 일곱시하고 팬들하고 같이 할 수 예, 있지.
0: 맞아요.
1: 제가 만약 다리가 예, 힘들다, 걷기가. 그렇죠. 오고 싶어도 어디로 와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예, 오늘 이렇게 건강이 얼마나 행복하고.
0: 후배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는 건강 챙기자.
1: 예, 건강하고

0: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마음이 네. 편안해야 돼요.
1: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내지 말자.
0: 그렇지, 그렇죠. 예.
1: 근데 왜 건강 챙긴다고 뭐 굳이 뭐 헬스클럽 다니고 그럴 것도 아니고.
0: 예, 예. 아까 이제 아까... 집에서 맨손하면 되잖아요. 1만 원이 들어요. 1천 예. 원이 들어요.
1: 돈 안 들죠, 뭐.
0: 예, 예.
1: 그런 운동을 하루에 몇 분 정도?
0: 저는 한 30분 해요. 최하. 어,
1: 30분 정도. 예, 예. 그게 운동이 돼요, 근데?
0: 충분히 운동이 되죠.
1: 운동 안 될 것 같은데.
0: 저는 젊었을 때 예. 구기 운동도 많이 하고 예.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1: 구기라면은 공 가지고 하는 구기.
0: 아니요. 력도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수영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예. 예. 굉장히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뭔지 역기 같은 거 활용
1: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0: 예, 많이 했죠, 근력 운동.
1: 근데 그거보다는 역시 집에서 하는 그런 나이 먹을수록.
0: 나이 먹으면 무리하면 오히려 거. 운동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
1: 사랑을 해야 된다. 예.
0: 사랑하십시오.
1: 나이 먹어서 사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자기, 우리가 쉽게 자기 싸움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어, 예. 자기 싸움.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예. 즐겁게 한다. 이걸 내가 그냥 즐겁다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네. 오늘 일곱이랑 같이 있고 이런 프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께 짤막하게 좀 인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네. 너무 반갑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1: 알겠습니다.
0: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여든 넘은 남진씨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영원한 20살 같습니다. 20살 남진이 부릅니다. 저 푸른 천이에
0: 궁따락딱 삐약삐약
1: 그림 같은 집을 짓고
0: 아이고 춤이 나올라갑니다.
1: 사랑하는 누가
0: 빠빠라바라바라
1: 밤정생
0: 빠빠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1: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그냥 살고 싶어.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

0: 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이번 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도 불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햇볕 쨍한 날씨입니다. 특히 경기 여주와 김포, 화성, 파주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하실 때에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시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청담대교에서 반포까지 강남권 통과는 내내 불리다가 당산철교 이전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월드컵 대교 조금 못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름 오후에는 시간이 조금 느슨하게 흐릅니다. 분명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어느새 서너 시가 되어 있고 잠깐만 누워있겠다고 눈을 감았는데 일어나 보면 방 안의 빛이 조금 다른 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돌아가고 창밖에서는 매미가 지치지도 않고 울고 있는데 나만 잠시 여름의 한 장면을 건너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낮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에는 지금이 몇 시인지 잠깐 가늠되지 않습니다. 아직 꿈이 조금 남은 듯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이불 속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 선풍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둔 수박 한 조각이나 얼음이 든 시원한 음료가 생각나죠. 낮잠에서 깨어난 뒤에 오후는 조금 특별합니다. 하루가 한 번 더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은 시간을 천천히 보내도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여유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오늘 작은 미미님은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큰 미미와 여러분이 조금 더 오붓하게 한여름 오후를 보내게 됐는데요. 늘 옆에 앉아있던 짝꿍이 없어 조금 낯

낯설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들어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여름방학의 낮잠부터 바쁜 하루에 슬쩍 끼워넣은 10분의 짧은 잠까지 오늘은 낮잠이 남겨놓은 기분 좋은 나른함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크미미입니다.

첫 곡 강산의 낮잠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하자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크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초인 것 같은데요. 자그미미님이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를 떠나서 오늘은 저 혼자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스튜디오가 조금 넓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사연으로 빈자리를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자리가 좀 많이 허전해요. 여러분은 이번 여름 낮잠 좀 주무셨나요? 저는 낮잠을 자고 나면 개운할 때도 있는데 너무 푹 자서 눈을 떴는데 지금이 아침인가 저녁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름 오후에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서 잠드는 그 기분은 다른 계절의 낮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는 낮잠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여름에 실컷 잤던 낮잠. 여름방학 때마다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 몰래 눈을 붙였다가 들킬 뻔한 이야기. 그리고 딱 10분만 잤는데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던 순간. 반대로 너무 오래 자서 밤잠을 완전히 놓쳐버린 경험까지 낮잠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해드리는 점외추 코너.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도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말복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말복인데요. 그 말복 앞두고 제가 준비한 최강의 한상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도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미미의 메뉴보다 아, 내 메뉴가 훨씬 낫지. 아, 오늘도 점외추 실망 예약이다. 이런 분들 잠시 뒤에 도전장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 한 시간은 낮잠에서 막 깨어난 오후처럼 느긋하고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낮잠 이야기 나눠볼게요. 호추스의 잠꼬대 듣고 오겠습니다.

호추스의 잠꼬대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제가 혼자 있는데도 아마 더 걱정되셔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5145님께서 올해 안에 다 맞출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1000피스 퍼즐 맞추기. 마침내 오늘 마지막 조각을 딱 맞췄습니다. 며칠이고 꼼짝 않고 앉아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느라 눈도 침침하고 어깨는 뻐근하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네요. 지금은 드디어 완성된 퍼즐에 액자 코팅약을 슥슥 바르며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제 행복, 이 성취감을 큰미미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도 꼭 나누고 싶어요. 출석합니다. 아, 오늘도 5145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피스 퍼즐 저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집중하셔서 1000피스나 다 맞추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며칠 동안 1000피스 가능할까요? 아, 그리고 금수님께서 나른한 오후에요. 어우, 졸려라고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금수님.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죠? 그래도 나른한 오후입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나른한 오후 저희 방송과 함께 살짝 낮잠도 주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마리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오늘도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이 아빠님께서 1대1 PT를 받으며 식단까지 관리받는 중 떡볶이집에서 트레이너쌤을 만나 스파르타식으로 40분이나 운동을 더하고 왔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약간 화들짝 놀라면서 익숙한 얼굴이 갑자기 낯선 장소에서 나타나죠. 트레이너쌤한테 굳이 보내지 않은 식단 사진이었는데 떡볶이를 딱 들켜버리셨군요. 40분 정도면 떡볶이 칼로리 다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트레이너쌤과 추억 하나 쌓는 거죠. 소연이 아빠님 PT 화이팅입니다. 3117님께서 아, 늘어지게 낮잠 자고 싶어졌어요. 혼자 살 때는 여름휴가 때 집에서 불 다 꺼놓고 낮잠만 자면서 시간 보냈었는데 그립네요. 작은 미미님도 그러고 계신 게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작은 미미님 어디선가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뭔가 지금 듣고 계신다고는 약속을 하셨지만 아마도 낮잠을 자거나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또 여름방학이니까 놓아드려야죠. 김갑규님께서 대국민 낮잠 권장 특집인가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졸린 낮잠 말고요. 살짝 한 10분만 졸다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온몸의 에너지가 다 채워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낮잠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8528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도 출첵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문자를 못 보낼 때가 많지만 항상 한쪽 귀로는 미미님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고, 8528님 감사합니다. 뭔가 손님이 오시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 시간 나실 때 들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8528님. 김처복마니님께서 반가워요 미미 시스터즈 큰미미님, 그리고 어디선가 듣고 계실 작은미미님. 가을 하늘 뭉게구름이 아름다운 날이네요. 저는 운동 후 낮잠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 운동 후에는 낮잠 뭐 자야지 생각 안 해도 그냥 스르륵 잠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열심히 할 때는 그냥 낮잠은 무조건 필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 후 낮잠 이번 주에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처복마니님. 소연이 아빠님께서 낮잠은 아니지만 회사가 멀어져서 지하철로 1시간, 통근버스로 50분 걸리는데 출퇴근길 쪽잠이 하루 피로를 씻어줘서 좋네요. 아, 출퇴근길에 이 50분 풀로는 못 주무실 것 같고 한 2, 30분 이렇게 쪽잠 주무시면 하루 피로를 또 싹 씻을 수 있죠. 특히 집에 올 때 그렇게 하루 피로를 살짝 씻고 나면 저녁이 더 맛있어지는 그런 마법. 소연이 아빠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금수님께서 마침 낮잠 자다가 라디오 들을 시간이라 알람 듣고 깼어요. 와우, 저희 라디오 시간 알람을 맞춰두셨군요. 금수님 칭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폭염 때문에 낮잠 자고 밤에 깨어있는 습관이 들어버렸네요. 맞아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항상 시에스타라고 해서 한 2시에서 4시 오후에 자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 여름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한국이지만 너무 더워서 계속 그렇게 낮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벽에 자게 되는데 다시 이제 살짝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조금 시계를 돌려봐야겠습니다. 금수님도 화이팅입니다. 미역 씨께서 와우 우리 큰미미 혼자 너무 잘하네요. 아, 작은 미미님이 보내주셨네요. 낮잠 자기에는 큰 미미 목소리가 너무 발랄해서 어서 같이 놀러 나가고 싶어지네요. 아, 작은 미미.

유미님, 왜안 놀고 라디오 듣고 계십니까? 청취자분들이 자기를 잊을까봐,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셨으면 노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청취자분들과 오붓하게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미님. 소연이 아빠님께서 잠깐 자다가 부장님 인기척을 느끼고 업무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요. 얼굴에 자국이 남아 있어서 딱 걸렸어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슬프고 부장님께 혼나서 서럽네요. 아,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서 엎드려서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이 연기를 하시다가 얼굴에 자국이 남아 있으셨군요. 그럴 때는 뭔가 굉장히 하나도 잔것 같지 않은 목소리로, 아, 부장님, 아, 예, 네,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조금 더 한층 높여서 말씀을 걸어도 걸렸겠죠. 어떡해요. 뭐할수 없죠. 소연이 아빠님도 화이팅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낮잠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출퇴근길 낮잠이라든지 운동 후에 낮잠, 그냥 까무룩 잠드는 낮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행 가서 즐기던 낮잠들이 가장 항상 먼저 떠올라요. 사실 제가 평소에 낮잠을 많이 자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빨리 잠들지 못해서. 근데 여행지에서 신나게 즐기다가 낯선 방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느새 잠이 들기도 하고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꼭 운동 끝나고 돌아온 것처럼 피곤한 줄도 모르고 까무룩 이렇게 잠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럴 때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꼭 노을이 지기 시작할 무렵인 거예요. 방 안에는 주황색 빛이 길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일행들은 어느새 각자 일을 하거나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소리가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럴 때푹 자고 일어나서 몸은 아 엄청 기분 좋게 나른한데 내가 잠든 사이에 아 뭔가 즐거웠던 하루가 조금 멀리 가버린 것 같아서 허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낮잠은 늘 노을빛이 함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기분 좋음과 아쉬움이 잠깐 섞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모든 낮잠이 또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아, 낮잠에도 분명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딱 10분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성공한 낮잠. 아니면 잠깐 눈만 감겠다고 누워있는데 눈을 떴는데 해가 져 있고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 쌓여있는 이런 대형사고 같은 낮잠도 있죠.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분명 쉬려고 잤는데 몸이 더 무겁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하고 아 여기 어디지? 지금 몇 시지? 이런 낮잠들. 그리고 낮잠 즐기는 장소와 자세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대로 침대에 누워야지만 낮잠이 오는 분도 있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야지 낮잠 맛이 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상에 엎드려서 팔에 얼굴 자국 남기며 자는 낮잠, 버스나 지하철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기적처럼 눈을 뜨는 낮잠. 여러분은 어떤 낮잠을 즐기시나요? 가장 기분 좋았던 인생 낮잠, 눈을 떴더니 저녁이라 당황했던 대형 낮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했는지 더 피곤했는지 혹은 저처럼 이유 없이 조금 허전했던 적이 있는지도 들려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의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매주 이 시간이면 작은 미미님과 저큰 미미가 서로 준비한 메뉴를 앞에 두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작은 미미님은 여름방학 중입니다. 그렇다고 점해축까지 방학을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의 반응이 가장 뜨거운 코너를 제가 혼자 조용히 넘길 리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결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제가 먼저 자신 있게 메뉴 하나를 내놓고 청취자 여러분이 그 메뉴에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이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을 버틸 수 있도록 제가 고르고 고른 말복 최강의 한 상을 준비했는데요. 큰미미의 메뉴로는 이 더위를 이길 수 없다. 말복에는 무조건 이걸 먹어야 한다.
이런 분들 여러분의 도전 메뉴와 강력한 추천 이유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씩 들어보고 과연 오늘 저녁 마음이 흔들리는지 겨뤄보겠습니다. 물론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제 메뉴를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거든요.

몸속까지 깨워주는 한상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번 주 금요일은 말복, 낮잠 한숨으로 잠깐 기운을 충전했다면 이제 제대로 먹고 남은 여름을 버텨야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 회부터 탕까지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입니다. 우! 아, 여러분.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 내가 이길 수 있겠는데 생각하시는 여러분. 민어회 몇점 먹고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목포식으로 민어 한 마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갑게 먹고 새콤하게 먹고 노릇하게 부치고 마지막에는 뜨끈한 국물까지 끓여 먹자는 겁니다. 먼저 커다란 접시에 민어회가 등장합니다. 희고 도톰한 살 위로 은은한 분홍빛이 돌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뱃살과 지느러미 살까지 부위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네요. 민어회는 광어나 우럭처럼 입에 넣자마자 나 쫄깃하지 하고 달려드는 회가 아닙니다. 두툼한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 부드러운 살 사이에서 고소한 기름기와 감칠맛이 뒤늦게 아주 점잖게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담백한데 씹을수록 맛이 또렷해지는 회죠. 특히 뱃살은 희고 반질반질한 것이 혀에 닿으면 녹진하게 풀어지면서 고소한 맛을 길게 남깁니다. 그 옆에는 민어의 별미. 불회와 껍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얗고 반투명한 불회를 기름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처음에는 탱글탱글하고 쫀득하게 씹히다가 점점 고소하고 끈끈한 감칠맛을 남기고요. 마치 껌 같기도 하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껌 같은 그런 식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짝 데친 껍질은 오돌오돌하면서도 쫀득해서 부드러운 민어살과는 전혀 다른 재미를 줍니다. 한 마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감이 나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담백한 회를 충분히 즐겼다면 이번에는 빨간 양념에 버무린 민어회 무침이 나옵니다. 아삭한 오이와 양파, 향긋한 미나리 사이로 두툼한 민어살이 씹히고 새콤달콤한 양념이 입맛을 번쩍 번쩍 깨워줍니다. 낮잠에서 깬 몸은 아직 조금 느릿느릿해도 입 안만큼은 여기서 완전히 기상완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달걀 옷을 곱게 입혀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진 민어전. 젓가락으로 한점 집으면 보드라운 살이 촉촉하게 결대로 갈라지고 입에 넣으면 따끈한 민어살과 고소한 달걀 향이 포슬포슬하게 퍼집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잘 익은 김치 한 조각 얹으면 또 살짝 기름진 담백함과 새콤함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차가운 음식으로 깨어난 입맛을 이번에는 따끈하고 부드럽게 채워주는 거죠. 이쯤 되면 이미 충분히 호사스럽지만 민어 코스는 탕을 먹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침고요. 살을 발라낸 큼직한 대가리와 뼈, 꼬리를 냄비에 넣고 푹 끓이면 국물 위로 민어 기름이 동글동글 떠오르거든요. 맑게 끓이면은 생선국인데도 마치 고깃국처럼 깊고 진한 맛도 나고, 된장과 고춧가루를 풀어 매운탕으로 끓이면 고소한 국물 끝에 칼칼한 맛이 착 달라붙습니다. 밥한 숟갈 말아서 뼈 사이에 남아있는 살까지 야무지게 발라먹고 나면 올해 여름 막바지도 이제 한번 견뎌볼 만하겠다 하는 든든함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차가운 회와 쫀득한 불에 오돌오돌한 껍질로 시작해서 새콤한 회무침으로 입맛을 깨우고 노릇한 민어전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뒤 마지막 뜨끈한 민어탕으로 몸속까지 기운을 불어넣는 한상. 낮잠 한숨으로 잠깐 충전하고 제철 민어 한상으로 제대로 기운을 채운다면 남은 여름도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말복에도 딱이고 여름 낮잠 깬 뒤에도 딱인 메뉴 말복 최강 한상 크미미를 이겨라. 저는 회부터 탕까지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로 왕좌를 지켜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때요? 저는 오늘 정말 자신 있거든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크미미의 어떤 도전 메뉴보다 여러분의 도전 메뉴를 들어볼 그런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껏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복에 먹고 싶은 메뉴와 제 마음을 흔들 강력한 추천 이유를 보내주세요. 단순히 삼계탕이요, 장어요, 이렇게 메뉴 이름만 보내시면 이기기 어렵겠죠.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한입 먹었을 때왜 기운이 번쩍 나는지, 제가 지금 당장 민어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메뉴를 먹으러 달려가고 싶을 만큼 생생하고 침고이게 맛있게 설득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온갖 어깃장을 뚫고 나야지만 진정한 승자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제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을 메뉴 기대하겠습니다.

TBS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메뉴를 떠올리고 군침 도는 추천 이유까지 보내주실 수 있도록 노래 두 곡 넉넉히 이어서 듣고 올게요. 먼저 오늘 진짜 여름방학을 떠난 자그미미님께 보내는 노래죠.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이어서 전기뱀장어의 스테이크까지 듣고 올게요. 두 곡이 흐르는 동안 제 민어 풀코스를 이길 여러분의 맛있는 도전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바라기의 여름밥, 전기뱀장어의 스테이크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도는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요. 와,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도전장을 많이 던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장 읽어볼게요. 8320님께서 저는 말복날 고향에서 염소고기 먹기로 어머님과 약속 잡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메뉴! 8320님, 뭐 어머님과 드시는 거면 뭐든 맛있겠지만 염소고기, 뭔가 염소고기를 어떻게 주로 드실까요? 불고기? 아니면 탕? 네, 저는 사실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어떤 메뉴일지 모르겠지만 어머님과의 메뉴라면 또 인정이죠. 하지만 오늘 도전에 가까울지는 다른 분들 문자를 또 도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과 맛있게 드세요. 8320님. 김처복마니님께서 미나 코스 한상일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이기기 힘들겠네요. 오, 어떻게 하셨죠? 역시 저희가 제철 음식 좋아하는 거 김처복마니님은 이제 뭐 감 잡으셨군요. 아, 그래서 지금 오늘 도전장은 포기하시는 건가요? 김처복마니님? 알겠습니다. 김갑규님께서 민어회 으아 맛있겠다. 아, 김갑규님도 민어회 좋아하시는군요. 뭐, 아, 오늘 이래서 뭐 도전장 받는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그래도 계속 가봐야죠. 여러분 너무 빨리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5145님께서 숯불에 구워져 나오는 장어의 기름진 고소함과 특제 소스의 감칠맛, 전복의 쫄깃한 식감은 대중성과 미식의 만족도 면에서 오감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호불호 없는 극상의 감칠맛과 불향, 숯불향 가득 배어 입안에서 살살 녹는 장어구이, 소금구이, 간장구이, 고추장구이 세 가지 맛으로 추천합니다. 침 고였어. 아니 오일사원님, 아 제가 제일 약한 게 사실 이 숯불향 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평소에 먹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아 이거 아 어떻게 어깃장을 놓지? 살짝 센데요? 아 하나 트집을 잡자면 이게 여름에는 또 불 앞에 있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다른 분들이 구워주신다고 해도 이게 땀 뻘뻘 흘리면서 먹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아, 그 부분은 살짝 민어회 제철 코스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네, 5145님의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장어구이, 숯불 장어구이. 아, 근데 침 고인다. 317님께서 금미미님, 네, 민어 코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포탕이라면 민어 풀코스든 하프코스든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벌써요? 일단 민어 코스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저 같은 내향인은 1인도 도전 가능한 연포탕이 좋아요. 여름엔 개운한 맛의 국물이 최고죠. 무와 미나리가 들어간 국물은 상상만 해도 몸속을 내부 세차한 느낌입니다. 탱글탱글 야들야들한 낙지살을 떠먹다가 시원한 국물 무한 흡입하면 땀이 한 바가지는 나겠지만 그 맛에 먹는 거죠. 저는 텀블러에 연포탕 국물 싸가지고 다녀요. 그게 제 비타민이고 카페인이거든요. 아니 텀블러가 저는 지금 연포탕보다 텀블러에 더 꽂혔는데 아 네 연포탕이요. 연포탕 좋죠. 근데

네, 일단은 제철은 아닌 것 같아요. 낙지는 봄, 가을 아닙니까? 역시 제철 민어만큼은 싱싱함이 덜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익힌 약간 오징어류? 익힌 그 낙지류? 아, 또 탕으로 먹는 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생각만 해도 좀 덥습니다. 3117님. 우, 3117님. 예, 연포탕. 예, 연포탕에서 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도전해주세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살아있는 활문어가 통째로 들어간 해신탕 어때요? 오늘은 실망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지금 도전장 던지셨어요. 소연이 아빠님. 닭이나 갈비 베이스의 진한 육수에 거대한 활문어, 전복, 대하 등 온갖 해산물이 한 냄비에 가득 담겨 나와 민어 코스 부럽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부드럽게 익은 육고기와 쫄깃한 해산물을 골라 먹은 뒤 진국이 된 육수에 칼국수나 죽을 끓여 먹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아, 역시 소연이 아빠님 그 군침 돌게 설명하시는 그, 아, 남다른 이 재능 알고 있었지만, 네, 오늘 아까 사실 살짝 그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가격 제한 있나요? 이렇게. 문자 주신 거 봤어요. 당연히 가격 제한 없죠. 네, 뭐, 민어 풀코스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근데 해신탕, 문어, 그리고 닭이나 갈비 베이스, 전복 대하. 아. 다 좋은데요. 저한테는 거의 뭐 연포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 조금 안 땡기더라고요. 특히 해산물 국물들은 진짜 맛있지 않으면은 약간 보면서 약간 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 소연이 아빠님 어떡하죠? 아, 저는 해신탕은 조금 그 가격에 비해서는 민어 제철 여름 풀코스보다는 조금 덜하다. 아, 그거보다는 조금 아쉽다. 뭔가 그 가격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식감은 있지만 그 온도 면에서 민어 풀코스보다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소연이 아빠님 실망입니다. 누누 씨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누누 씨도 기권하셨어요. 아, 오늘 제가 아주 메뉴를 잘 골라왔나 봐요. 이렇게 기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누 씨님. 김갑규님께서, 아, 여름엔 해산물 잘안 땡기지 않나요? 민어라니요. 아, 민어는 해산물이라기보다는 고급 생선이죠. 자금이미님한테 이르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 이르세요. 김갑규님 꼭이요. 저는 곱창전골 갑니다. 곱창의 고소한 곱이 가득 찬거 보면서 저거 끓이다가 곱이 다 흘러나올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흘러나오면 흘러나온 대로 국물이 비지찌개처럼 맛있어지니까, 아, 이거 인정. 그것도 이득이에요. 대창 추가해서 고소하고 기름지고 얼큰하고 녹진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3년치 복다림이죠. 거기다가 밥까지 볶아 먹으면, 아, 쓰는데 배고프네요. 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요. 빨리 오세요. 아, 곱창전골 맛있어요. 근데 저는 곱창전골의 진짜 계절은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갑규님. 아, 혼자 드세요, 오늘은. 저는, 예,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3년치 복다림 하기에는 곱창전골 좀 아쉽죠. 왜냐면 아까 소연이 아빠님 그 해신탕도 제가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예, 뭔가 뜨겁고 식감이나 온도가 하나인 거는, 아, 제 입장에선 조금 아쉽습니다. 민어 풀코스를 이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금수님께서 민어 먹어본 적은 없지만 벌써 진것 같네요. 흑흑흑흑흑. 금수님도 기권, 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권 너무 많이 하게 해드려서 오늘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아, 너무 죄송하고 아쉽네요. 근데 어떡해요. 제 메뉴가 너무 강력한데. 아, 김처복마니님께서, 아, 드디어 첫 번째 실망입니다. 큰미미님 실망이네요. 너무 센 메뉴로 나오셔서요. 아, 죄송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패장인 다시 한번 등극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좀 약하게 하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김초복마니님, 죄송합니다. 소연이 아빠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실망입니다. 두 번째 도전장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실망입니다. 바삭하게 구워내어 껍질은 고소하고 속살은 눈처럼 부드러운 통갈치구이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흰 쌀밥을 순식간에 도둑맞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 있습니다. 민어회의 부드러움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갈치 특유의 기름지고 풍성한 감칠맛은 더할 나위 없죠. 제주 은갈치구이, 왜 이걸 생각 못하나요? 큰 미미! 아, 갈치구이. 요거, 갈치구이도,
아,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제주 은갈치구이는 엄청 길잖아요. 엄청 크고 테이블 하나 가득 채울 정도로 매력 있죠. 아, 매력 있어요. 아, 매력 있는데 이 은갈치구이 하나만으로는 거기다가 살짝 하나 메뉴를 좀더 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아, 갈치회 뭐 제주 은갈치구이 세트 이러면은 제가 조금 또 고민을 해봤을 텐데. 아, 소연이 아빠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실망입니다. 8528님, 아, 민어 너무 맛있지만 요즘처럼 휴가철에 다들 여행 다녀오셔서 지갑이 얇아지셨잖아요. 아, 그건 그래요. 밴댕이 회무침 어떠세요? 매콤 새콤 달콤한 양념장에 밴댕이 듬뿍 들어가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쌈싸 먹어도 맛있는 밴댕이. 아, 요거 좋다. 비빔밥도 먹고 쌈도 되고. 밴댕이 집에 가면 꼭 미역국이나 된장국이 나오는데 차가운 회 드시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맛장 조합이에요. 민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가격 착한 밴댕이로 즐겨보세요.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맛집 추천해드립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저 밴댕이 장사 안 합니다. 8528님 밴댕이 장사 안 하신대요. 호치스 노래 너무 좋네요. 호치스의 잠꼬대 너무 좋죠. 4시에 발견입니다. 4시에 발견해서 또 호치스 노래를 발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쫄깃한 민어회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네, 나중에 지갑이 살짝 도톰해지시면 여름 가기 전에 쫄깃한 민어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댕이, 근데 밴댕이가요, 회가 살짝 가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살짝 새꼬시처럼? 죄송한데 제가 약간 새꼬시처럼 좀 가시나 이런 껍질이 있는 걸잘못 먹어요. 제가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자 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잘 못해서 제가 전어회도 잘못 먹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밴댕이 회가 만약에 가시가 많다면 죄송합니다. 8528님 실망입니다. 아, 근데 궁금해요. 네, 비빔밥도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쌈싸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새꼬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꼭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8243님, 물회가 제일이죠. 제 고향이 포항인데 한마디로 죽여주죠. 허허허. 얼음에 여러 가지 채소, 과일, 머리가 띵할 정도죠. 와, 물회 좋죠. 물회 좋아요. 물회 너무 좋죠. 근데 좀 차가워요. 먹다 보면 좀 춥기도 하고 저는 살짝 걷어찼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물회도 땡기네요. 올 여름 가기 전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8244님. 아, 오늘 여러분의 도전장 정말, 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어깃장 너무 많이 놓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승자는 한 분입니다. 오늘 사실 승자가 없으면 저 보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한분 있었어요, 승자가. 아,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만만치 않은 메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격 제한도 없이, 계절 제한도 없이. 그래도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한 상은 5145님께서 추천해주신 세 가지 맛 장어구이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냥 침이 고이더라고요. 특히 이 호불호 없는 극상의 감칠맛과 불향. 숯불향 가득 배어 있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장어구이. 대중성과 미식의 만족도 면에서 오감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한다. 이런 표현에서는, 아, 제철 여름 민어 풀코스도 잠시, 아, 왕좌를 살짝 내어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왕좌를 내어주기보단 살짝 무승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숯불향 가득한 장어구이, 아, 봄날 아니더라도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장어구이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잠으로 잠깐 기운을 충전하고 맛있는 한 끼로 남은 여름을 다시 살아갈 힘을 채우는 것. 어쩌면 말복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보양식보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복 최강 한상, 큰미미를 이겨라. 오늘의 승자는 5145님의 숯불 장어구이 세 가지 맛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타임머신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주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오늘은 199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휴일 오후, 쓸쓸한 마음으로 깊은 낮잠에 빠져든 한 사람. 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낮잠과 현실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짧고도 기분 좋은 한편의 동화, 조용필의 꿈의 요정을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1991년에 발표된 조용필의 꿈의 요정, 정규 13집 더 드림즈에 수록된 곡입니다. 노래는 비가 내리는 휴일 오후 주인공이 깊은 낮잠에 빠져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앞에 하얀 연기와 함께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고 무슨 소원을 빌까 고민하던 주인공은 오래전 헤어진 사랑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정이 사라진 뒤 아, 방금 벌어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정말로 찾아와 있는 겁니다. 낮잠 한번 잤을 뿐인데 오래된 사랑이 집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 정도면 낮잠의 효능을 조금 과장한 노래 아닌가 싶지만요. 꿈의 요정은 이렇게 한 곡 안에 시작과 반전, 결말까지 갖춘 짧은 동화 같은 노래입니다. 낮잠과 꿈을 다루지만 음악은 마냥 나른하거나 처지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움직이는 키보드와 경쾌한 리듬,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조용필의 목소리가 더해져 아직 꿈결에 머물러 있는 듯한 산뜻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곡이 실린 13집 더 드림즈는 10곡 모두 조용필이 직접 작곡했고 꿈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여러 모습으로 풀어낸 음반인데요. 잠잘 때 꾸는 꿈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잊을 수 없는 사랑,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까지 한 장의 음반에 담았다고 합니다. 당시 조용필은 이미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에 서 있었지만 익숙한 선곡 방식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음반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연결하고 미국의 정상급 세션 연주자들과 세련된 팝, 록 사운드를 완성하며 작곡가이자 음악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죠. 생각해보면 낮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에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잠시 느슨해지잖아요. 얼마나 잤는지 지금이 몇인지도 헷갈리고 조금 전 꿈에서 본 일이 정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남아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이 요정에게 비는 것은 돈도 성공도 젊음도 아닙니다. 뒤늦게 소중함을 깨달은 사랑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건 어쩌면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동화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소원은 꽤 어른스럽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경쾌하게 움직이는 키보드와 리듬,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설렘을 더해가는 조용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함께 1991년의 어느 비오는 휴일 오후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용필의 꿈의 요정.

조용필의 꿈의 요정 듣고 오셨습니다. 미미 타임머신 오늘 조용필의 꿈의 요정으로 또 낮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일사우님께서 하얀 연기처럼 스며든 낡은 기억의 소원이 마침내 눈부신 현실의 품으로 피어나는 환상 같은 동화를 듣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낮잠 테마 곡을 찾아보다가 이 조용필의 꿈의 요정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드시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낮잠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제가 혼자 사실 방송하는,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걱정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름 휴가를 마친 작은 미미와도 함께 돌아와서 다시 미미 시스터즈 완전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테마는 실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죠. 다음 주에 실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하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서울시내 본격적인 퇴근 정체 시작된 가운데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잠실에서 반포까지 40분은 걸립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부근에 있었던 화물차 관련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어서 이제서야 사고 차량이 견인됐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영동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길고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섭관산도로 금천교 방면은 안양천 철교에서부터 정체가 극심한데 이 철산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 났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오금교에서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밀려 있습니다. 특히 1차로와 3차로 성산대교 강북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본인이 듣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십니까, 황우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 보려고 천리길도 만리길도 걷고 또 걸어야 됐죠. 한양으로 올라가던 선비들이 꼭 챙겨 다니던 게 고소한 누룽지였다고 합니다. 먼 길 가면서 지치지 않게 오독오독 누룽지를 씹으면서 발걸음을 아마 재촉했겠죠. 어느덧 일주일의 절반 지나고 있는데요. 선비들의 보침 속 누룽지처럼 우리의 힘든 일상을 버텨주게 하는 든든한 양식.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뭐 영화 한 편, 책 한 권, 친구와의 만남, 마음에 품은 꿈. 어떤 것들 좋습니다. 부디 아무쪼록 라디오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그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마마무 음오아이의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어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문나연 팀장님과 구인선 팀장님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이제 그 오프닝 때 일주일이 이제 절반을 지나가면서 힘든 일상을, 예, 우리의 좀 버거운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한 번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나영 팀장님하고 구인선 팀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걸로 좀 위안을, 예, 용기를 얻으실까요?
1: 저는 사실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예, 친구들과 함께 수요일쯤에는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왔다, 수요일까지.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0: 괜찮네요.
2: 네. 우선 저는 이제 사는 곳이 아차산과 용마산 이어져 있는 곳 혹시 알고 계세요?
0: 아, 그래서
2: 저는, 네, 용마산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퇴근 이후에 낮에는 너무 태양빛이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산 근방으로. 네. 그래서 이어폰을 그냥 딱 꽂고, 네, 한 30분 정도 그냥 음악만 딱 그냥 오로지, 네, 집중해서 듣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잡생각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1: 그렇겠어요.
2: 그 시간만큼은 그냥 오롯이 나만의 시간. 그러면서 머릿속도 정리가 좀 되고.
0: 막 정상까지 등반 이건 아니어도
2: 그 주변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그것도 하시고.
2: 그렇게 되면은, 내일도 한번 또 해보지 뭐. 네, 이런 지금 기운이 좀 많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0: 예.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매일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온갖 금융 정보들을 다 속속들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야, 오늘 그 두 분의 말씀은 또 우리의 일상에서 큰 보탬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조언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천효진 PD가 밖에서 말씀 들으시면서 용마산 전경을 또 딱 검색을 해봤네요. 네. 용마산 정상에서 이게 바라본 야경인가요? 근데 뭐 산책로도 잘 돼 있지만 등산로도 엄청나게 폭포공원이 또 중간에 있나봐요.
2: 거기가 산책로입니다.
0: 쭉 이어지는 산책로구나. 네. 요즘 뭐 서울 숲길도 그렇고 주변에 공원 산책로 이런 게 너무 잘 가꿔져 있어가지고, 우리 구인선 팀장님 같은 방법으로 또 일상에 지친다 싶을 때쯤 용기를 한번 얻으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받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50번 유료 문자 우물정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머니 트렌드.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고용 부진이 이어졌네요.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0.1%포인트 하락하면서 넉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 8천 명 줄어서 25개월째 감소했고요. 건설업도 5만 7천 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폭은 2021년 1월 이후 가장 컸는데요. 국가데이터처는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늘면서 실업률도 상승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들은 모의 거래 과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19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 투자에 앞서서 모의 거래를 꼭 해봐야 됩니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하루 최소 1시간씩 5거래일 동안 모두 5시간 이상 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장내 파생 상품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의무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번에 확대되는 건데요. 다만 전문 투자자와 법인 또 외국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 때 내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항공 고객 100여 명의 항공권 예약 정보가 한때 네이버 검색창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 네이버 검색창에 제주항공이나 특정 편명 등을 입력하면 일부 예약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색창에서는 여권 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검색이 됐지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여권 번호 전체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항공은 한 1시간 정도 노출이 됐고 문제를 확인한 직후에 해당 페이지를 차단해서 이틀 뒤인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고 사실도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고객들에게 여권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의 보상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함께 넘어가시죠.

0: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또 어김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시작해보죠.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직접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출동해볼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네요. 어떤 얘기로 오늘 얘기 나눠보는 겁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분 종신보험, 갱신폭탄 피하는 똑똑한 리모델링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이나 이제 유지한 이제 정성 때문에 손대기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서요.

0: 기존 보험에서 꼭 가져가야 할 것과 과감하게 덜어낼 것을 좀 구분을 하고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장 구조를 짜는 법을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특별히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 귀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청취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46세 직장인입니다. 아내하고 맞벌이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아들내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됐을 때는 참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보험이라시는 저희 친한 형님이 종신보험권에서 그걸 가입했습니다. 사망보장은 물론이고요. 암, 뇌, 심장 관련 특약도 같이 든든하게 준비했었죠. 가입 당시에는 월 25만 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뭐 가족을 위한 거다 생각하고 그동안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험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훌쩍 올라있더라고요.
2: 어머 여보, 당신 보험료 20몇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 고지서 보니까 35만 원이 넘는데? 아니 이거 뭐야, 계속 오르는 거였어?
0: 아 그게 이번에 갱신주기가 돌아와서 그래. 참, 근데 이거 나도 25만 원일 때는 딱 낼만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올라서 35만 원 되니까 솔직히 좀 부담이 되기는 하네.
2: 아우 그니까 지금은 어찌어찌 버텨도 나중에 우리 은퇴하고 월급 끊겨도 이 갱신보험료는 계속 오를 거 아니야. 여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싸고 더 안 오르는 보험으로 갈아타자. 내가 당장 알아볼게.
0: 아 이거 친한 형님이 신경 써서 해주신 건데 어떻게 좀 갑자기 또 해지를 해. 형님이 아직도 명절 때면 비싼 과일도 한 박스씩 꼬박꼬박 계속 보내주시잖아.
2: 어머어머 기가 막혀 진짜. 보험을 당신 의리 때문에 갖고 있어? 사과 한 박스가 문제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중요하잖아.
1: 아내의 이런 하소연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 아니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은퇴하면 수입이 없어지고 연금도 부족할 텐데 계속 올라가는 보험료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또 10년 동안 낸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요. 그동안 오래 관리해 주신 저희 형님과의 관계도 있어서 쉽게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유지한 이 종신보험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을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감수하고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긴급출동 머니119의 사연은 46세 직장인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처음에 가입하실 때 상황은 저희 뭐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동안이나 부은 종신보험이 앞으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처음에 가입했던 것보다 또 돈이 올라가지고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아내한테도 지금 구박을 받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걱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0: 네, 우선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보험료에 대한 구조인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험을 좀 볼 때요, 월 얼마를 내고 있느냐 이것만 사실은 많이 좀 판가름을 하시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냐, 예. 이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사연자님의 경우에서는 10년 전에 가입 당시에서는 월 25만 원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 있지만
1: 예.
0: 현재는 이제 갱신돼서 보험료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 35만 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 건데요. 가입한 특약 대부분이 다 갱신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 예. 갱신형 보험은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들 짚어 주셨지만 아직 조금 개념이 명확히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네, 좀 쉽게 제가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갱신형 보험은 사실 월세랑 좀 비슷한데요.
1: 아하.
2: 우리 처음에 월세 좀 저렴하잖아요.
1: 예.
2: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주변 시세와 상황을 반영해서 월세를 다시 정할 수가 있죠.
1: 네.
2: 보험도 사실 비슷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시점이 되면 나이 증가와 질병 발병 위험 증가가 반영돼서 보험료를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예.
2: 반대로 비갱신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조금 더 내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가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 보장만 받는 예.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갱신형 보험은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까?
0: 네, 우선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갱신형 특약 보험료가 약 한 10만 원 정도를 좀 차지하고 계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인상률과 상품과 이제 개인 조건에 따라서 좀 인상률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1: 네.
0: 만약 앞으로 10년 단위로 보험료가 또 한 번 오르고 두 배씩 증가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1: 예.
0: 사연자님의 경우에서는 56세 때 2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이 좀 될 수 있고요.
1: 예.
0: 66세 때 40만 원, 76세 때 80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결국에는 86세까지 내가 생존하고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라면 총 납입 보험료가 약 1억 8천만 원까지도 달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법이 좀 생기는데요.
1: 예.
0: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험료가 가장 필요한 시기 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 이후에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2: 우리 사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1: 예.
2: 우리 40, 50대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죠. 하지만 60대 이후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기에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은 나를 지켜주기 위한 준비인데 사실 오히려 보험료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왜 그렇게 초반에 강조를 하신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오늘의 사연자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46세 직장인이시니까 한창 또 열일하시고 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가정적으로도 지금 한창 막 많이 좀 이제 차와나가실 시점인데 그래서 반대로 지금의 보험료가 살짝 부담이 덜 되실 수도 있지만 사망보험 같은 거 종신보험 사망보장 같은 것도 무조건 많이 오래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을까요? 뭐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예, 그 정도로 뭐 필요한 만큼 딱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보장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사연자 부분은 이제 46세셨고 이제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있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10년에서 15년간은 가족의 이제 경제 안정을 위해서 특히 좀 이제 사망 보장은 필요한 시기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이 되는 대신에 보험료 부담이 가장 좀 큰 상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이제 사망 보장 자체가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 예. 근데 또 하나 고민이 되시는 지점이 이제 종신보험을 10년 동안 유지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도 이거 괜찮나 싶으시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싶으시고 갈등 중이신데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2: 많은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10년 동안 낸 보험인데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닌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1: 예.
2: 그런데 보험 리모델링은 무조건 기존 보험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유지한 보험일수록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서 가져갈 부분과 정리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연자님의 경우도 기존 보험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고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예. 이제 뭐 머니특별시 시작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희 그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은 보험 리모델링 개념이 딱 들어와 있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험 상품 하나 들어놓고 이거를 해지하고 다른 걸로 아예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유지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종신보험에 사망보장이 1억 원까지 돼 있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2: 네. 1억 원 사망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우리 부족해진 5천만 원은 별도의 정기보험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1: 그 똑같은 사망보장 상품으로 종신보험 그 상품으로 1억 원 보장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는 보장 내역을 감액했는데

0: 나머지 5천만은 그럼 어떡하냐. 별도의 정기보험으로 보완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종신보험 기존에 갖고 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네, 우선 정기보험 또한 사망을 보장

0: 판의 시점까지가 이제 사망 보장이 필요한 시점인 건데 예. 만약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동안 가장에게 좀 문제가 생긴다라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생활비와 또는 교육 자금이 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또는 자녀가 경제적인 독립을 한 이후에 젊었을 때와 같은 이제 큰 보장, 사망 보장이 꼭 필요한가? 이건 좀 아닐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에는 정기 보험으로 당연히 집 중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좀 확보해 두시고요. 예. 불필요하게 이제 평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는 좀 조정을 좀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1: 그랬군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일부를 정기보험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 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2: 네,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의 나이, 건강 상태, 보장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 같은 사망 보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5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수준까지 우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번 사례에서도 종신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5천만 원 사망 보장은 정기보험으로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정기보험 보험료는 약 15,000 원 수준으로 네, 설계를 해드렸고요. 예. 즉 평생 높은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확보한 셈이죠.
1: 그렇구나. 이게 차이가 크네요. 보험료 차이만 해도. 사망 보장 내역은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러면 또 앞서 설명 중에 잠깐 나왔는데 암, 뇌, 심장 관련 질환 평생 필요한 건강 관련 보장은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주셨을까요?
2: 기존 보험에는 암, 뇌, 심장 관련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고요. 예. 특히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처럼 평생 가져가야 하는 핵심 보장은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의 경우도 기존 갱신형 특약 중 앞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험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우선 새롭게 이제 구성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월 9만 원대로 준비를 좀 도와드렸는데 예. 보장 내용은 여기서 이제 암진단비 2천만 원과 그 전에 없었던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을 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네. 거기에 이제 3대 질병에 대한 이제 치료비 관련 보장까지도 준비를 다시 도와드렸습니다.
1: 진단과 치료.
0: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보험은 이제 진단금 한 번만 딱 받고 끝나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커버를 좀 해드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예. 리모델링 과정을 쭉 한번 함께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과 비교하면 보장 내용도 이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구성을 해주시면서 보장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나요?
2: 10년 전 보험과 현재 보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보장 범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처럼 일부 질환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새로 가입한 거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폭넓게 넓혀드렸고요. 네. 심장 역시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중심의 좁은 보장보다 협심증과 그다음에 부정맥까지 심장질환 전체를 폭넓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1: 예. 이번 리모델링 통해서 우리 사연자분의 보험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종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구조는 이제 종신보험 사망보장 1억 원 그리고 갱신형 건강특약을 포함해서 현재 보험료는 3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고요.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갱신형 구조였단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변경 후에는 첫 번째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우선은 감액을 좀 도와드렸고요. 예, 예. 둘째 부족한 사망보장은 다시 채워드려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정기보험 5천만 원으로 보완을 다시 해드렸고 예. 셋째 갱신형 특약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통해서요. 9만 원대의 비갱신형 건강보험을 새롭게 추가해드렸습니다.
1: 네. 보장구조는 이렇게 개선해 주셨고 자 이제 최종장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보험료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바뀌었나요?
0: 네, 기존에는 월 35만 원 이상 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는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이제 좀 월 보험료를 낮출 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매월 15만 원 정도의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되셨는데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당연히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계속 유지되는 구조로 변경을 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 그게 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2: 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는 더 커지는데요. 기존 구조대로 유지를 한다면 80대까지 보험료 부담이 이어져서 약 2억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갱신형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총 보험료를 7천만 원대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 1억 3천만 원 이상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1: 예.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46세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쭉 따라와 봤습니다. 기존에 월 35만 원 넘던 보험료가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정도로 대폭 내려갔고,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꼭 필요한 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 좀 부족한 보장이다 싶은 것은 정기보험으로 새롭게 보완이 됐네요. 갱신형 건강특약사항들은 정리가 됐고 암, 뇌, 심장 관련 꼭 필요한 우리에게 그런 보장들은 진단, 치료까지 알차게 구성을 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비갱신형 중심으로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뭐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점점 완벽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마 대만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도 내 보험 한번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고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범의 좋아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다음 일찍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우물정 0951번으로 전해주시고요. 6010번님이 교통상황 제보를 하나 지금 급히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305km 지점에 승용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1, 2차로에 걸쳐서 지금 사고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처리가 아직은 안 돼서 부근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시라고 귀한 제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7273번님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시고 응급수술까지 받으신 상황이네요. 다행히 회복 중이신데 보험금 문제가 있으셨다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이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 아버님의 경우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니 진단서에는 분명히 뇌졸중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아도 CI 종신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건지 지금 가입한 CI 보험도 미리 확인해 봐야 되는 건지 걱정과 질문을 동시에 남기셨네요. 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는데 뇌졸중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1: 이게 정말 안타까운 좀 사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 사실은 이 7273님처럼 아버님처럼 그 뇌졸중 진단을 받고서도 사실은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가입한 보험이 이제 CI 보험인 것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CI 보험은 이름 그대로 중대한 질병을 이제 보장해 주는 보험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 뇌졸중도 사실 가족이 봤을 때 중대한 질병이 맞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 봤을 때는. 예, 예.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심각병이 아니라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해 놓은 중대한 질병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점 때문인 거예요.
0: 예. 하기야, 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인데, 보험사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의 기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몰랐던 분들은 뒤통수 맞는 느낌으로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예. CI 종신보험 얘기 나와서 설명해 주신 동안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크리티컬 일리스군요. 예. 아, 정말 중대한 질병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이군요. 자, 좋습니다. 중대한 질병의 기준. 보험사가 정해놓은 중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2: 네. 우리 보험사가 말하는 중대한 질병은 첫 번째로 중대한 암이 있고요. 이 암이라고 해서 단순히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약관에서 정한 악성 종양의 범위와 치면 전이 등이 조건이 충족을 해야만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요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진단 자체뿐만이 아니라 사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등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애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야,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진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2: 그리고 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심전도 심근효소 요런 조건 약관에서 정한 진단 기준으로 충족해야만 예.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중대한 말기간 폐 심부전은 신장 기능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저하가 되고 지속적인 투석 치료가 필요한 상태 등을 요구할 때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대한 수술, 화상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건강보험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지네요. CI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상 기준상 딱 정해진 그 중대한 질병의 범위에 들어야만 보장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군요. 이야.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오늘 덕분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내주시나요?
1: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0: 예.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야의 종신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면 질병별로 진단금, 보험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면 암, 뇌질환이면 뇌질환, 심장질환이면 심장질환 이처럼 각각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구팀장님 문제 잘 만드신다. 아니, 듣는 내내 헷갈려요. 아, 그래서 시야의 종신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때만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설명을 쫙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 그래, 그 다 받을 수 있겠지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질병별로 그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는 그 질병별로 다 각각 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중대한 질병에 해당이 되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각각 받을 수 있다면은 아, 보험사의 부담도 상당할 것 같고 어떡하지? 자, 저는 그러면 각각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아, 정답은 X! 아, 오. 맞췄군요.
1: 네. 네, 우선 정답은 X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야의 종신보험은 일반적인 이제 진단비 보험과는 좀 달리 약관상 이제 중대한 질병에 해당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최초 1회를 선지급하는 이제 구조의 상품인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1억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혹시라도 내가 암 진단으로 80%를 먼저 선지급을 받게 된다라면 8천만 원을 먼저 보험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남아 있는 사망 보험금은 1억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아하. 네, 그러면 이후에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 관련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서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습니다.
0: 아, 1회 선지급이 되면 그걸로 끝인 거군요.
1: 그렇죠.
0: 아, 그게 만약에 뭐 1억 중에 1억 보장 중에 8천만 원을 선지급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아, 사망보험금도 네, 사망보험금도 아, 줄어든다라는 거죠.
0: 그렇구나.
2: 게다가 우리 중대한 뇌졸중의 기준 자체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굉장히 아, 까다로웠잖아요. 네. 어, MRI에서 뭐 병변이 보이거나 일시적 마비가 있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장애가 남아야만 사실 인정이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야, 시야의 종신보험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그러니까 같은 뇌졸중이라도 중대한 뇌졸중 으로 인정이 안 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뇌졸중 이제 청구하시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요 80% 이상이 사실 지급 거절로 나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관에는 중대한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인 건데 네. 진단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중대한 상태로 악화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됐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친다라면 단순 파손 상태 접촉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좀 전손되어 있는 사고에만 보상해 주겠다라는 구조와 비슷한 겁니다.
0: 아유, 우리 구팀장님이 또 예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이해되는 내용들이 오늘 많은 분들께 충격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도 됩니다. 그만큼 보험 상품 가입할 때 그냥 짐작 예, 혹은 뭐 주변에 그냥 권유에 의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덥석덥석 가입하시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0: 아, 또 저 구인선 팀장님이 그것도 모르냐 퀴즈 내실 때 그 목소리가 아, 오늘따라 좀 얄미운 느낌까지 드신다고.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내용이라 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0550번님은 사연 들으시면서 50대 청취자고요. 40대 아내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오, 저 5인 가족이시네요. 예. 한 가족 보험 진단을 또 받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예전에 어머니 후배분이 보험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권유로 가입한 게 있긴 있는데 오늘 저 사연들을 쭉 들으시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리모델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더 드셨다고 하셨네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는 대로 약속드린 대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결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영구적인, 예. 아, 이거 저 중대한이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예, 많은 게 걸리는 것 같아요. 7273번님. 아버님이 이제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약관 기준에 중대한 상태로 분류가 안 돼서 요건 이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그런 상황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일반 뇌졸중은 뇌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 증상으로 진단이 됐다면 진단금이 지급되는데 CI보험이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뇌혈액순환이 급격히 차단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는 질병으로 정의가 됩니다.
2: 네, 결국 이제 요즘은 의료기술이 좀 많이 발달이 돼서요. 혈전을 제거하거나 혈관을 넓히는 수술 후에 빠르게 좀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데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잘 회복을 하셨다라는 게 보험금을 못 받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라는 건데요. 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큰 허탈감을 좀 느끼시는 겁니다.
0: 그러네요. 야, 요즘 의학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는 기준이 생기면 안 그래도 복잡한 보험 약관 이걸 누가 꼼꼼하게 또 잘 살펴보고 가입을 하시겠어요, 그죠? 예. 일단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를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걸 하나 메모해주시면서 CI 종신보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4850번님의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엄마입니다 하셨고 주변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면 부모나 아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 출산 이후에 보험료 부담 덜어주는 제도가 생겼다.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 모양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2: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업계는 올해 4월 1일부터입니다. 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보험료 부담은 좀 덜어드리자라는 이게 취지로 마련된 제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 어린이 보험료 할인 또는 보험료 납입 유예, 그다음에 보험 약관 대출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이 세 가지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험사들과 함께 마련한 이제 지원 방안인 만큼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실제로 보험료 할인은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해당이 돼야 되는 건가요?
1: 대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 여기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대상자라면 어린이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실제로 보험료 할인 혜택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2: 네, 우선 보험회사마다 이 할인율 또한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1%에서 많게는 5% 정도의 할인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운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보험을 준비하면서 할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면 당연히 같은 보장이라고 해도요. 보험료를 조금 더 절약할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액은 아주 커 보이지 는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인 만큼

0: 이런 혜택은 꼭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예.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 네.
1: 출산했다고 모든 보험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2: 예.
1: 보험사마다 적용 대상 상품이 다를 수 있고 신규 가입만 가능한 상품도 있으며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1: 따라서 출산 후 보험을 준비하실 계획이라면 먼저 해당 보험사가 할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예. 요즘 이제 육아휴직 때문에 소득이 좀 줄면서 보험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지금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납입 유예 제도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한번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가입할 때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질 수밖에는 없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 예.
0: 이제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인 건데요. 그러니까 출산이나 육아 휴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경우 보장성 그 임보험 대상으로 보험료 를 6개월 또는 최대 1년까지 무이자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 네.
0: 그러니까 보장은 그대로 계속 받으시면서 유지가 되시면서 보험료 납부만 잠시 뒤로 미루는 제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2: 예.
1: 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계약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대출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무이자로 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1: 출산 직후에는 병원비와 뭐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입비까지 한꺼번에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을 유지하면서도 가계의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출산 과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 4850번님 주변에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올 4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 예,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그중에서 출산 육아 과정을 위한 보험료 할인 또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으로도 이런 보장들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분석 및 리모델링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아유, CI 보험 얘기했다가 관련된 질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야,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어서 4616번님 사연부터 한번 보죠. 2007년 4월에 예, 말씀하신 그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대요. 이번에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보험의 수술 보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0: 네, 우선 생명보험사의 이제 수술 특약은 두 가지 종류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 예.
0: 1에서 3종 수술비 또는 1에서 5종 수술비로 좀 구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2: 예.
0: 그래서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 치조골 이식 수술까지도 2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 예.
0: 보장을 충분히 다 받으실 수는 있는데
2: 네.
0: 당연히 이제 가입 시기 또는 이제 회사마다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1호종 수술을 판매가 되어 있는 시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2: 예.
0: 1호종에 되어 있다라면 거기선 해당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네네. 저희에게 뭐 상품명, 가입 시기,
2: 예.
0: 그다음에 보험 회사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라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같은 보험 회사라도 보험 그 가입 시기에 따라서 또 판매 상품의 내용이 달라질
0: 그렇죠.
2: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구나. 예. 아이 그 외에 CI 종신보험 관련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예,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습니다. 오늘 문나영, 구인선 두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가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원포인트 정보 하나씩 알려주신다면요.
1: 네. 1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오늘 증권을 보시고 CI나 중대한 질병이라고 써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예, 예.
0: 네, 우선 오랜 기간 유지한 보험, 사실 해지도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 있고요. 유지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 후에 리모델링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검 한번 받아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예.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보까지 끝까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이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돈이 든 라디오 머니 특별시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이 또 감동적인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역시 우리 천효진 PD의 선곡이. 예전엔 그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때 항상 엔딩곡으로 나왔던 노래. 오늘 머니 특별시의 엔딩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불멸의 여름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마치 금요일 같은 퇴근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정체 상당한데요. 게다가 올림픽대로는 사고와 고장차까지 여러 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청담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긴데요. 여의도 서울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고 가양대교 조금 지나 가양 지하차도 입구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1시간 만에 방금 견인됐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정체인데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는 일산 방면 역시 마포대교 조금부터 5차로에 사고가 어려움을 더합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체가 상당한데요. 성산대교 강북 방향, 성산대교 남단 조금 지나 3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저녁 7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의 정체 구간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했고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마포대교 부근 1차로의 사고가 정체를 더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여의도 서울교 부근의 사고는 이제서야 정리가 됐지만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길고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30분 가까이 걸립니다. 이렇다 보니 노들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당산철교 쪽으로 쭉 밀려있는 상태고요.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 강변북로에서

동부한산도로 진입할 때부터 물리기 시작합니다. 장평교까지 정체인데 장평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또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데도 정체가 극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이 시각 고속도로의 상황은 빠르게 정체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권 도로들은 빗길인 곳이 많으니까 사고 조심하셔야겠고요. 사고가 많았던 서해안 고속도로는 지금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만 짧은 정체 남아있고 영동 고속도로 역시 인천 방향만 동수원에서 북수원 지날 때나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지나는 데만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문학에서 서창분기점 쪽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 방향도 서창분기점에서 남동 지나는 데 움직임 둔하고요. 반면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은 아직도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쭉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만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 강 건너 강변북로도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성산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사고도 났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사람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낮에 배운 정보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샘보다 충분한 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역시 잠이 보약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Massive Attack, Teardrop 들으셨습니다. 이 Massive Attack 이번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서 그 영상과 함께 서태지의 시대 유감을 했는데 그게 조금 말들이 많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창작하는 사람들은 각자들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든 무대에서 녹여내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고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는 말에서 이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방송은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 방송까지는 듣고 주무시는 거죠. 아까 제가 여는 말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만 그러면 지금 빨리 자려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푸 파이터스 All My Life 7268번님 그리고 Foreigner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이 노래는 886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7268번님

그 펜다부트로학 다녀오셨구나.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아는 사람을 한 명을 못 만났어요. 그래도 그런 페스티벌을 가면은 우연이라도 이렇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이 됐든 무연이라도 마주치게 돼 있는데 올해는 한 분을 못 만났네. 8428번님, 순우디는 락 페스티벌 다녀오셨나요? 너무 더워서 아무도 안갈줄 알았는데 영상 보니 너무너무 많은 인파가 모였네요. 와, 락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어우, 더웠는데 재미있었어요. 네, 아주 즐거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내년도 또 기대가 되네요.

Stone Roses, Waterfall. 이 노래는 9845번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활주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6325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배철수 선배님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야, 이게 진짜 얼마만에 듣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입니까? 아,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문계이저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한여름의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303번님,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요즘 많이 힘들고 지쳐 있어요. 하는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고, 그러니 매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우디님의 소소한 상담 받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글쎄요, 제가 상담을 뭐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을 번번이 실패하셨다고 쓰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만 들겠죠.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30대 초반에 크게 무너진 적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요, 꼭 긍정적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거, 이건 더 힘들고 오래 가지도 않죠. 그냥 오늘 하루만 잘 버텨보자, 뭐 이런 마음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힘이 됩니다. 사업을 실패한 거지 인생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업가들도 성공하기 전에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실패에서 아, 이거였구나 라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조금씩 알아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래도 뭐 긍정적인 하루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벼운 거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정해보는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한 사업 일이든 아니면 취미생활이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만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거요. 약속을 지켰다라든가 오늘 때 맞춰서 식사를 했다던가 하여튼 이런 것들 꼭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제 나하고만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 고민 나눔 시간에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같은데요. 타인과 비교하는 거, 이게 나를 갉아먹는 아주 제일 안 좋은 마음입니다. 그냥 나는 나로 산다. 이런 마음이 제일 멋지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0303번님, 오늘은 미래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그러면 또 내일도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고요. 언젠가 오늘을 뒤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성장했던 시기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순우디의 소소한 고민 나눔이었습니다.

옥상 달빛 수고해서 오늘도 마침 1248번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 사연 끝에 이거를 틀어드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틀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하는 사업도 번번이 실패를 하고 그렇다면 네,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일단 먼저 끊고 나는 나로 산다가 기본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사는 게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물론 지금 0303번님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로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656번님이 신청하신 스키드로우 유스건 와일드 듣겠습니다.

레드와 칠리 페퍼스, 언더 더 브릿지, 이어서 링킨 파크, 인디엔. 그 전에 스키드로우의 유스건 와일드까지 세 곡 쭉 들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2448님이 신청하신 오아시스의 원더월.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 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새로운 세월 흘러 참으며 홍시가 된 땡감을 아나요 땡감 땡감 땡감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늘은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경기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에 있었던 고장차 견인작업은 조금 전 끝났고요. 정체도 이곳 도봉터널부터 월계 1교까지 중랑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신월 여의지하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나들목에서 여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교분기점 이전부터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문학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이후로는 안현분기점에서 광명터널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와 반월 터널에서 부곡까지, 더 가서는 마성터널에서 용인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 등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청담 영동 성수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